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more toward one side than the other. And that's exactly what we are learning today. 예를 들어서요. 요즘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축구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도 뭐 축구 관심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more of a baseball guy. 저는 뭐 축구보다는 이란 편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저는 좀 야구 쪽입니다. 저는 야구맨입니다. 야구 쪽으로 좀 더 치우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뭔가 나는 야구밖에 몰라라는 것보다는 나는 그쪽보다는 이쪽입니다. 라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표현의 핵심은요. I'm more of a something.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이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굳이 말하자면 나는 이런 쪽이야라는 뉘앙스를 자연스럽게 전달한다는 점이죠. So the key to this expression is that you're not saying, you know, outright, this is exactly who I am. Instead, it naturally gives the feeling of, if I had to choose, I'll say I'm more this kind of person. 그래서 굉장히 여러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적용이 되는데, in terms of personality, you know, you can say something like, I'm more of a planner. 여행을 갈 때 뭐 준비하는 사람이 따로 보통 있잖아요, 그죠? I'm more of a planner.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 있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야. I'm more of a homebod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굉장히 맞습니다.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 나는 아침형이야, 뭐 저녁형이야 할 때는 I'm more of a morning person. 보통 저녁형이면은 I'm more of a night ow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more of라는 거는 이쪽으로 좀 더 치우쳐져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배워볼 simple expression은 I'm more of a something person. 그래서 I'm more of a 무슨 person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명사 나는 I'm more of a planner, you know, I'm more of a speaker. 아예 명사가 바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 person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Depending on what you wanna say, I'm more of a boomock guy, or I'm more of a 찍먹. 부먹 찍먹 그 또 이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로 뭐 person, guy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 대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I'm more of a person or more of a something 표현해서 여러분들의 성향을 한번 표현해 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또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이라 비가 오는 Where is my mind at, right? 비가 오는 수요일이네요. Rod Stewart입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rain?

Rod Stewart, have you ever seen The Rain, originally by Creedence Clearwater Revival, CCR의 원곡을 Rod Stewart가 이제 리메이크한 버전이죠. 둘 다 참 좋습니다. 원곡도 참 좋아하는데 Rod Stewart has something special with his voice, huh? Don't you think? So today, Hump Day EQ 영어 time, right? Today's expression, I'm more of a something person or just a something, just a kind of a, I don't know, indefinite way of, easier way of explaining your personality or, you know, your trait. 8532님께서는 월요일이면 큰일 나요. 이틀만 일하고 또 쉬어야죠. I have made a huge mistake. 죄송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망언을 했네요.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라는 망언을 했는데요. 사과드리고요. 큰일 납니다. 수요일 맞습니다. 이틀 더 일하고 two more days and off to weekend. 그래서 이 표현이 아무래도 이 비교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So you can naturally extend this expression using then, 비교급을 사용해서 좀 더 이렇게 비교 대상이 뭔지를 또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 그 다음에 커피를 뭐 카페인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은 이제 티를 alternative로 대체제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So there are coffee people and there are people who prefer not to drink any caffeinated drinks. 그런 경우에는 나는 coffee person이다. I'm more of a coffee person than a tea person. 아니면 conversely, you know, I'm more of a tea person than a coffee person. 그렇게 이 than을 사용해서 더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죠. For example, easy example would be I'm definitely more of a winter person than a summer person. 여름보다는 나는 겨울 사람이다. 겨울형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So, 그런 then을 사용해서 좀 비교급으로 또 여러분들 example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quality over 또 quantity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I'm more of a quality over quantity person. 양보다는 질이다. 아니면 질보다는 양이다. 이렇게. I'm more of a quantity over quality person.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 어떤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의 노래 듣겠습니다. This is featuring 영준 of Brown Eyed Soul, 장마.

이런 식으로. 참 useful하죠. 하지만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할까요? 좀 남에게 너무 확신에 찬 모습을 가끔 주는 것은 조금 불편할 수 있잖아요. Oh, I'm a rock. I'm a rock guy, you know. 뭐 그렇게 해도 뭐 무리는 없지만 나는 그래도 이쪽에 조금 기울어진 성향이야라고 해서 조금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I'll be looking forward to your answers using our you know, template sentence today. I'm more of somebody. 노래 듣고 I'll be back with the weather report and part two of the show. This is Hozier, Almost Sweet Music.

couple of tracks, UV40 Can Help Falling in Love, and Noel Gallagher and the High Flying Birds, a.k.a. What a Lif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Let's get to one more, sentences, one more sentence sent in by our Kitty님, and then move on to the second half of the show. This is from 스카프 들은 낙타님. 얼음 옵션 고를 수 있는 곳에서는 얼음을 취향에 따라 주문할 수 있는 것도 좋아요. 각얼음파, 갈린 얼음파. I love places where you can choose your ice just the way you like it. Team ice cubes or team crushed ice. 이 팀이란 표현도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 I am team ice cube. 하면 나는 각 얼음파. I'm a team crushed ice. Ice. 나는 갈린 얼음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I am a team 찍먹 or I'm a team 부먹. 이렇게 나는 부먹팀이다. 찍먹팀이다. 이렇게 또 팀을 사용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쓸 수 있고요. And also 스카프타라 두른 낙타님 says I'm more of an optimist. I'm more of an optimist. I try to find and see the good in people. I have no right to judge others because I'm not perfect as well. Great. So I'm more of an optimist than a pessimist, I guess. 약간 낙관론자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좋은 면을 찾은. 너무 좋은 자세이죠. 그죠? I think I love people who compliment people. 이 주위를 보면은 항상 좀 뭘 해도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비관적인 말이 많은 사람들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낙관적인 말, 좋은 면만을 찾아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이렇게 선호도는 뭐 이렇게 굳이 얘기 안 해도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하죠. 감사드립니다. 스카프 드루 낙타님도 항상 이 저희 채팅방에서도 옵티미스트, 항상 이 낙관적인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항상 주시는 분인데요. 감사드립니다. 신청곡도 역시 그 옵티미스트에 알맞는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Her request song is also really represents her optimism and optimistic style. Pharrell Williams이죠. 마지막 곡으로 듣겠습니다. 이 3,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Happy.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on the FM dial.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2 a.m. YouTube i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as Poinen Radio.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문자는 샵 1013, 50원, 100원, 짧은 문자, 긴 문자, 그 정도 비용이 듭니다. So, your song request, the stories, shout-outs, you know, send them all my way. 아니면 just a simple message that you are listening to our show really make our day as well. So, let us know how you're doing and so forth. 좋습니다. 함께 EQ 영어 expression, I am more of something. 뭔가 좀 완곡한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그런 표현법을 배워봤습니다. Maybe one more message and we'll move on, okay? 575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I'm more of a music person than an exercise person. 그렇군요. 나는 약간 음악 쪽 사람이야. 그냥 운동보다는 음악 쪽 사람이야. 운동과 음악이 상반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나요? Is music the opposite of exercise? They can actually go hand in hand, right? Exercising while listening to music. Anyways, 5750님 says, since great music gets my heart pumping, it's basically my workout for the day. At least that's how I rationalize it. 그렇군요. That's a great logic, I think. 아주 좋은 음악은 나의 심장을 뛰게 하기 때문에 workout, 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음악을 듣는 것이, 그죠? At least that's how I rationalize it. 그렇게 정당화 시킨다. 신나. 좋습니다. However you put it, you are right. 맞으시고요. 매일매일이 음악이고 1012, 1013, EQPD님, QT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Every day is music for me and I love spending time listening to 101, 2103.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따뜻한 말씀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신청곡 함께 주셨는데 들어볼까요? KC and JoJo입니다. All My Life.

0: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원래 올렸었는데요. 요즘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카이브가 되어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 1013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If you were listening to a Music Boutique last Wednesday, you might remember we talked about something called the Talk Box. 지난 수요일날 저희 뮤직 부티크 들으셨다면 톡박스라는 아주 희한한 음향 기계 기재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We also heard some classic talkbox tracks, including you know songs by Bon Jovi, whose guitarist Richie Sambora is a maestro of talkbox, and also Tupac's California Love and you know Bruno Mars' 24K Magic. 뭐 대표적인 곡들 많이 들려드렸었죠. Bon Jovi, Tupac, 그다음에 Bruno Mars' 24K Magic. So today we are looking at another vocal effect that is often confused with the talkbox because it sounds kind of similar, but it works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And we are talking about vocoder today. 오늘은 약간의 또 공부가 되겠네요. 너무 많은 공부가 있는 게 아닌지 오늘 또 영어 공부까지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톡박스와 또 음색이 비슷해서 이게 혼동이 되고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완전히 이 다른 작동 원리를 갖고 있는 이 보코더에 대해서 이 보코더라는 악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코더는요, V-O-C-O-D-E-R 사람의 목소리와 전자악기 주로 이제 신디사이저를 말하는 거죠. 목소리와 키보드를 결합해주는 기계입니다. So a vocoder is a device that combines the human voice with an electronic instrument, usually a synthesizer. 그래서 사람이 노래하는데도 마치 로봇이나 기계가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사운드예요. 들어보시면 아 이게 보코더였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So vocoder creates the effect of making a person sound like a robot or a machine while they're singing. 하지만 이 단순히 목소리를 변조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의 이 발음과 리듬을 신디사이저가 따라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So it doesn't simply alter the voice. A better way to think of it is the singer provides the words and rhythm while the synthesizer follows those vocal patterns and produces the sound. 그래서 아마 보셨을 건데 보통 신디사이저인데 이 마이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신디사이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디사이저를 연주하면서 그 마이크에 대고 같이 노래를 하는 그런 모양을 취하는 거죠. I think you might have seen a singer like Stevie Wonder do that, right? You see him, you know, playing a synthesizer with a microphone connected to it. So he would sing into the mic while playing the keyboard at the same time. 그래서 이 부분이 톡박스와 가장 큰 부분인데요. 톡박스는 튜브를 물고 음을 내면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모양만 하는 건데 이 보코더는 실제로 노래를 하고 그 노래하는 것을 신디사이저와 어떻게 보면 합쳐진다라고 이렇게 그 자세한 기술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하기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다른 건 뭐냐면 보코더는 실제로 사람이 노래를 하는 것이고요. 톡박스는 노래를 한 음을 내는 게 아니라 입모양만 하면은 그 입모양대로 기타나 신디사이저 연주가 입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클립을 준비를 해봤는데 사람의 그냥 생소리하고 이 보코더를 거친 소리를 비교해주는 그런 클립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마이크는 계속 켜두시고요. 감독님 먼저 첫 번째 클립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 Here's my voice without a vocoder. Now here's my voice with a vocoder.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0: 없이.
1: Now here's what weatherman sounds like with vocoder.
2: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0: 너무 신기하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생소리, 그 다음에 보코더를 거친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Here's my voice without a vocoder. Now here's my voice
2: with a vocoder.
1: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Now here's what weatherman sounds like with vocoder.
2: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0: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기술이 I believe it was invented in the 70s, 70년대 개발된 그런 악기거든요. So here's another clip of this one. Is trying to sell his vocoder. 이분은 이제 자기 보코더를 팔려고 이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보코더에서는 이런 소리가 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코더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 This is the sample of the Bode vocoder. It sounds relatively close to the Moog vocoder. Here's what it sounds like when we change the keys.
0: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들어보셨지만 I think you've heard this kind of sound from many different songs. That's what a vocoder does. So this guy is actually speaking into the mic that is attached to connected to keyboard. 그래서 그 마이크에다 대고 노래를 하면서 키보드로 같이 음을 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음을 치면은 그런 소리가 나고 키보드를 또 다른 음을 칠 수 있어요. And it would make a completely different sound.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악기이기도 합니다. I think you might have seen singers like Stevie Wonder use that a lot. 약간 이따가 이제 스티비 원더 곡도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은 제이슨 드룰로의 What You Say라는 곡인데 It samples a song by this band called Imogen Heap. Imogen Heap이라는 밴드는 이 보코더를 써서 아무 반주 없이 곡을 만들어서 히트시킨 밴드로 유명하거든요. 그 보코더를 샘플한 곡이 바로 이 What You Say라는 곡인데 이 첫 번째 인트로부터 완전 강력한 보코더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곡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이슨 드룰로입니다. What you say?
2: What did she say?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Music Boutique, a little head start today because we have a lot to cover. 정말 오늘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한 그런 컨셉이어서. So I'm introducing this equipment called the vocoder. And if you tuned in last Wednesday, we talked about the talkbox. Similar but different. So again, 보코더 같은 경우는 목소리의 발음과 리듬을 신디사이저가 따라하도록 만드는 기술. So you would sing into a mic connected to the keyboard while playing keyboard, and it would make such an effect. 굉장히 신기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스콜 위스덤님께서는 보코더 하나면 밤새 놀겠는데요. Right. If you have to, you have to use it right though. 이게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스카프 들은 낙타님께서도 정말 재미난 악기 같고 데프트 펑크도 듣고 싶어지는데요. 데프트 펑크 약간의 샘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다려보시고요. So, let me just give you some samples of how vocoder is used in different songs. Stevie Wonder는 참 보코더를 잘 쓰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He is one of the leading figure, artist that really make great use out of vocoder. 근데 스티비 원더는 뭔가 이렇게 대놓고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과시하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So Stevie Wonder doesn't really go overboard using the vocoder. Rather, he uses it kind of really subtly. 그러니까 뭐 코러스의 어떤 한 파트로 화음으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좋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Let me give you an example of how subtly Stevie Wonder uses this instrument called the vocoder.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라는 곡 아시죠? 그 곡을 들어보면은 약간 뒤에서 은근하게 들리실 겁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And 뒤에서 노래하는 보코도 들리시죠? 뒤에서 약간 로봇과 같이 노래하는 느낌이죠? 야, that's how he uses a vocoder. 뭔가 상당히 세련되게 사용하죠. 대놓고 막 이렇게 빵 쓰는 게 아니라 It sounds like it gives us an impression that he is singing along with a robot. 뭔가 옆에서 로봇이랑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Wow, such a master at using it. 그 다음 곡은 Electric Light Orchestra, ELO의 Mr. Blue Sky인데요. 이 곡에서 역시 이 보코더를 썼는데 굉장히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한다고 할까요? It's kind of very futuristic, but at the same time very humorous ways of using the vocoder in this song. 한번 들어볼게요. ELO의 Mr. Blue Sky인데요. 보코더가 나온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굉장히 또 예로만의 또 이 감성으로 보컬을 사용합니다. Very, as I said, futuristic and you know SF vibe that you can feel from the usage of vocoder with the Yero's song. 아까 이제 Score Wisdom님께서 말씀하신 Daft Punk 같은 경우는 I would have to say Daft Punk's music is a textbook version of you know, how to use vocoder. 보코더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교과서 같은 음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For Daft Punk, vocoder is not just a simple effect, but it really kind of defines their identity. It's one of the defining elements of their music. 이 Daft Punk가 약간 로봇과 또 휴먼의 어떤 인터랙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그런 로봇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보컬을 굉장히 많이

Sometimes it's kind of hard to distinguish whether it is the vocoder or the Daft Punk's voice. 그래서 이 Give Life Back to Music이라는 곡을 들어보면은 아 보코더가 아주 extensively 사용된 거를 알 수 있는데요. You can see how extensively the vocoder was used in Daft Punk music. If you listen to this song,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Very stylish, right? It's as if the voice and the synthesizer is combined into just one unison voice. It's almost as if it is their identity. 그러니까 Daft Punk 같은 경우는 뭐 보코더가 없으면은 제 생각에는 뭐 음악이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보코더의 굉장히 의존을 합니다. It's kind of, you know, fair to say, you know, they were heavily dependent on this vocoder, Daft Punk, right? So without vocoder, I don't know, it's really hard to imagine their music without it.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다가 이 보코더를 정말 잘 쓰는 그 분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시는 걸 봤는데, so he kind of gives a sample of vocoder. 하면서 이 곡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맞춰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샘플 한번 먼저 들려드릴게요. Down the boogie down, down the all down, the boogie down, down the all down.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이 곡은 Earth, Wind and Fire의 곡인데요. 들어볼게요. Let's groove.

0: So you would actually sing into the mic that room, and then you would actually play keyboard simultaneously the same note. 그 음을 같이 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일체가 되는데 굉장히 사운드가 fat해지죠. I think that is an example of playing the same note and singing the same note through vocoder. 좋습니다. 또 유명한 곡들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유명한 분이 이 곡도 이게 뭐게?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연주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음악이긴 한데 샘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 I want to love you, BYT.
0: I want to love you, BYT.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I want to love you, BYT.
0: Yes, PYT, Pretty Young Thing, I believe, right? 마이클 잭슨 곡인데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컬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It's a song by, lesser known song by Michael Jackson. Michael Jackson didn't use that much of a vocoder, but he did use on some songs, including this one. 한번 들어볼게요. 마이클 잭슨입니다. PYT.

Yes, On the Road Again, Rockets. 예. 곡 참 멋지게 사용을 했죠. 3998님께서 찾아보니까 김건모 스피드도 보코더가 사용이 됐네요. Yes, actually I listened to this song. I couldn't really quite tell it was a vocoder or talkbox. 근데 아마 보코더일 가능성이 좀 큰데 제가 잠깐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쓰였는지. 김건모 스피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It sounds very close to talkbox as well, so I can't really tell. But it is a great use. 굉장히 잘 쓰셨네요. 좋습니다. So a lot of actually, you know, Korean musicians used vocoder too. 한상원 교수님 같은 경우도 보코더를 많이 쓰시는 편인데요. So let me just play your last song. 이 곡 역시 샘플이 준비되어 있는데 샘플을 먼저 들어보시고 어떤 곡인지 혹시 아실 수 있으면 맞춰보시고요. 샘플 들려주십시오.

굉장히 좀 서정적인 로봇의 어떤 서사가 담긴 곡 같지 않나요? 바로 Raven, The Raven이라는 곡인데 Alan Parsons Project의 곡입니다. That is going to be the last song for today's Music Boutique and for the show as well.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stay dry as well. I leave you with the Alan Parsons Project, The Raven.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We started off this morning by listening to Take It or Leave It by Great Good Fine OK. How are you, Morning Groovers? Great Good Fine OK? Rise and shine, everyone. It is time for Morning Groove. Now, talking more about today's opening. 우리는 항상 뭔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 남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But I come to realize that the real comparison has to be yourself from the past. It could be yesterday's you, you from a year ago or a month ago, and things like that. 뭔가 그 남의 성장, 남의 그 잘난 모습은 HD 화질로 보이고 정말 화질이 정말 좋아요.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내 성장은 뭔가 약간 타임레스라서 잘 못 느끼고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가끔씩은 1년 전에 나의 모습, 아니면은 뭐 몇 달 전에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어? 나 꽤 많이 발전했네? 나 좀 많이 컸네? 많이 컸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순간이 분명 있어야 될 것 같아요. I think we often miss our own progress because we see it every single day. It's basically like watching a huge tree grow. You don't notice it until you compare old photos, right? 나무가 자라는 그 모습은 우리가 못 느끼지만 나중에 되고 나서 보면은 이 새끼나무가 언제 이렇게 커버렸지? 이렇게 느끼잖아요. So maybe that is why looking back can be just as important as looking ahead.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앞만 내다보지 말고 또 지나온 나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나를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Morning Groovers, you're tuned into the live edition of Morning Groove. 오늘 역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최애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 Morning Groove입니다. 제가 다른 라디오 듣다가 알았는데 뭐 청취율 조사 기간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남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Morning Groove.

버튼을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여러분 공의로 전화 오면 저는요 TBS EFM 모닝그루브 듣고 있어요. 하루 종일 들어요. 제 방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밤에도 듣고 생방사수도 하고 생금 생월 생수 하고 있는데 모르셨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해 주시면 그런 게 대답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Will that actually help with the company TBS? 그러니까 도움 된대요. 박은희 팀장님께서 밖에서 그럼 되지 이러면서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오케이. 알바생들, let's get it. It's your job now.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힌트를 드렸어요. I gave you a hint. So your job is to answer that you listen to Morning Groove every single day if you receive a phone call from 02 number. 요즘에는 이제 01로 오는 전화 받으셔야죠. 알바생들이라면 그런 거다 받으셔야 됩니다. 예, 뭐 무음모드, 뭐 혹시 종료하기 이런 거 금지고요. 뭐 어디 뭐 보험 가입 뭐 이런 거 전화 와도 그냥 다 모닝그룹 들어요 하고 끊어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in advance for doing all of that fabulous job. 좋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TBS EFM 채널 가셔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So you're able to watch me live here with 시봉이 seated in the studio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come on in, everyone. 여러분들의 메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641, also known as 우키키키 Morning Groover says, 안녕하세요. 오프닝은 처음 듣는 것 같네요. 원래 6시 수영 갈때 자전거를 타고 가서 못 듣는데, 비가 와서 차 타고 갔다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따가 출근할 때 다시 오겠습니다. Look at this, Morning Groover. It's only 7 a.m. in the morning, but they have already finished a huge accomplishment this early in the morning. 아직 7시밖에 안 됐고, 아직 잠에 든 사람들이 많은 이 시간에 차를 끌고 가서 그 수영 운동을 하고 흠뻑 땀을 흘리고 씻고 이것까지 다 하신 분이 여기 계세요. 와, 진짜 박수, 박수. Congratulations for finishing your swimming workout. 아,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또 활기차게 비가 오기는 하지만 또 상쾌한 나 자신, 수영을 한나 자신을 만끽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And it's good to hear that you listened to Morning Groove from the very start of the show. Opening is kind of fun, isn't it? 오프닝 되게 재밌지 않아요? 저는 대본을 쓰는 데 있어서 오프닝에 가장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중간부터 들으셔서 좀 아깝기는 하거든요. So I put a lot of effort into writing today's opening, like writing the opening for the whole entire program. So it's good to find out that you tuned in, that you actually caught today's opening. 조국님 일찍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비가 와서 일이 늦게 끝날 예정이라 출석 먼저 남기고 일 끝나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 이렇게 출석을 먼저 남기셨구나. 선 출석 후 체크인 뭐 이런 건가요? 오늘 뭔가 모닝그룹들 너무 귀여우신 게 아, 그래도 출첵은 사수해야 돼 이래서 메시지라도 남기고 가신 거잖아요. How thankful is that? You guys are the best. Young H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비가 많이 오네요. 안전운전 하세요라고 반장님께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아셨죠? 우리 모닝그루버들 오늘 비 오니까 앞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평소보다 천천히 운전하시고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So you have to make extra effort to drive safely than usual because of the weather. 우리 체육부장님, 비가 와도 우리 썸머님의 생방은 막을 수 없다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럼요. 무슨 뭐비 따위가 제 생방송을 막는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뭐 정말 천둥번개 치고 눈 오고 해가 쨍쨍하고 너무 더워도 생방은 사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So nothing's gonna stop me from going live. Happy life, 모닝그룹께서. 비가 엄청 오네요. 모두 모두 조심, 안전운전하세요. 비 뚫고 생방 사수하신 썸머 PD님 최고. 아, 그럼요. 이 정도 비는 거뜬합니다. 그리고 생방 사수하신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그루버 역시 최고의 모닝그루버이십니다. 박수 박수. 찬이송 모닝그루버. 크크크 굿모닝 알바 역할 지대로 할게요. 청취율 이렇게 무관심한 라디오 처음 봅니다. 알바들 최저 시급도 못 받지만 해봅시다라고. 그러니까요. 되게 무심하죠. 무심한데 오늘 한번 좀 대놓고 부탁을 드려봤어요. 딴 데는 뭐 난리도 아니더만요. Like if you tune into other radio, of course you shouldn't. But if you do, like they would give out gifts, they would do all sorts of events. 근데 우리는 형편 아시잖아요. 우리는 없는 형편이어가지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또 구걸은 합니다, 여러분께. 여러분들 가진 건 없지만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공의로 오는 전화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부탁하기 민망해서 그동안 언급을 안한 거예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you know, it's not easy to ask you guys for all of these favors because we don't have much to give you. 근데 또 이렇게 또 하는 게 힘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Fighting, fighting! 좋습니다, 모닝그룹어들. If you want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you can always do that by sending me your text messages.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Now let's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예스 모닝 그룹버스 attention attention.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one simple question. Just one question of the day. 일일 일 질문 드리는 MG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Okay, today's question is going to be this.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좋아요. 이제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과거의 나 자신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요. 예전보다 더 잘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So let's all think about it. You always have to compare yourself from the past you, okay? From yourself a year ago or a month ago, whatnot. Just let me know about that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You could be better at driving compared to the past you. You could be better at cooking. You could be better at, I guess, speaking English. I'm pretty sure that you can come up with so many answers to this question. Just think about yourself. Today, the focus is you. 오늘은요, 나 자신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주시고요. 온전히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를 비교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전보다 더 잘하게 된 것, 썸머의 답을 드리자면요. I think I'm pretty good at keeping secrets compared to the past. 예전에는 제가 입이 조금 가벼웠던 것 같아요. 말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는 어머 이거 봐봐라 이거 봐봐라 뭐 이랬대 이랬대 이러면서 막 수다 떠는 거에 엄청 이렇게 치중을 한 반면에 요즘에는 꽤나 좀 묵직하고 과묵하고 좀 남들의 비밀도 잘 지켜주고 제 스스로의 비밀도 잘 지키고 그런 것 같아요. So I'm good at keeping my own secrets and someone else's secret. 근데 이게 좀 당연한 건가? 당연한 걸 제가 좀 잘 못했었어요. 제 자신에 대한 비밀도 막 그냥 다 이제 막 알려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꽤나 과묵해지고 이제 좀 입도 무거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o I am so good at keeping secrets compared to the to myself from the past.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전보다 나 이거 더 잘해요 싶은 게 있다면 떠오르는 게 있다면 지금 당장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will collect your messages and introduce them later in the show. Alright, everyone.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Knox Learn to Fly.

0: Rain advisories have already been issued for parts of Gyeonggi, Gangwon, and Chungnam. Meanwhile, Yeongnam and Jeju will continue to experience sweltering heat, with feels-like temperatures reaching around 33 degrees Celsius. Some southern areas may also experience tropical nights, meaning temperatures will stay unusually warm even after sunset. As for this afternoon's temperatures, highs are forecast to reach 27 degrees Celsius in Seoul, 32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and Daegu, 30 degrees Celsius in Gwangju, and 28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3.8 degrees Celsius. If you're in the rain-affected regions, be prepared for intense downpours. So today, I want to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were before.
1: 예전보다 훨씬 능숙해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거입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계속해서 사연으로 알려주세요.
0: 6497 responded.
1: 점점 요리를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작은 코로나 때였던 것 같은데 나가서 먹는 게 어렵다 보니 유튜브로 각종 레시피를 찾아서 따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셰프 부럽지 않을 정도의 빠른 칼질과 맛을 자랑합니다. 특히 한식 잘해요. 한식은 손맛이죠.
0: So I've become better at cooking. During this COVID era, I started to cook, you know, getting all the recipes from YouTube. And now I have become quite an expert in cooking Korean food.
1: 이게 요리를 못한다라는 거는 요즘에는 좀 핑계 같기는 해요. 요즘에는 사실 못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밖에서 놀라시는데 아니 이렇게 레시피가 쉽게 나오고 그거를 그대로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 요리 못해 이거는 뭔가 이제 핑계가 아닐까 그건 의지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I mean of course if you reach a certain level yes there is some sort of expertise in creating recipes and adding some extra flavors into the food but to a certain level, I'm pretty sure everyone can cook.
1: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요리를 진짜 못하는 건 이거 아닐까요? 레시피에서 소금 3 티스푼 넣어주세요 이랬는데 이거는 심심하니까 스킵할까? 이러면서 요리를 하는 건 이제 못하는 거겠지만 그 디렉션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0: Check-in messages from Hajin Morning Groover. Good morning입니다. 오늘 하루 상쾌하게 출발합니다. 왜 상쾌하실까요? 비가 좀 좋으신가요? 제 차가 좀 상쾌해졌어요. 비 때문에 요즘에 세차할 일이 없어요. 아주 비가 깨끗하게 씻어줘가지고.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Subby Morning Groover 오셨습니다. Good morning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hecking in this early in the morning. So, yes, today's topic is going to be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Think about it and let me know. Then send us your messages to sharp1013 or leave your comments if you'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Here is Surfaces. Come with me.

Morning, Groovers, and our 알바 생들, let's go! It's time for you to get some working done. 오늘 질문이 있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알바생들 오늘 열일해 주실 거죠? So today's question is to think about the things that you're better at now compared to you in the past. 예전보다 내가 더 잘하게 된 것, 예전보다는 그래도 능숙해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저도 전보다 요리를 조금 더 잘해진 것 같아요. 주말에 남편이 김치 부침개 먹고 싶다고 했는데 부침가루랑 물 조절을 잘 못해서 예전에 두 번 다 실패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오징어를 넣고 백종원 아저씨 도움을 받아가면서 성공했어요. 서머님도 해드려보고 싶네요. The Wonder said that thing you do 신청해보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 뭐예요? 감동 감동. So I think I've become slightly a better cook than before over the weekend. My husband said he wanted to eat kimchi pancakes and in the past I failed twice because I couldn't get the ratio of the pancake mix and water right. But this time I added squid and successfully made it to my husband. 아, 이 오징어 김치전 진짜 맛있겠다. 오늘 같은 날씨에 진짜 완전 먹어야 되는 그런 요리인데 바삭하게 되게 맛있게 잘 됐나 봐요. 물 조절이 완전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So the ratio of water is like the most important part when it comes to making kimchi pancake. You gotta make it crispy. Like the crisp is the most important part ever. 그러니까요. 하다 보면 는다니까요. 요리라는 게.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뭔가 물 조절을 완벽하게 땅땅 잘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순 있는데 그래도 시행착오 끝에 결국에는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아, 근데 문제는 다음번에 하면은 또 비율이 망해요. 그죠? 다음번에도 그 비율이 나온다는 보상은 없고 그치만 하다 보면 진짜 느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성공한 그 바삭한 부침개를 먹는 그 뿌듯함 어떤데요? 그리고 펭귄킬러님께서 They actually gave me a comment about cooking, about what I said earlier. 썸머님, 요리를 하는 것과 맛을 내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래도 레시피가 잘 되어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해줬습니다. So I did mention earlier that, you know, everybody can cook because we have all these recipes on YouTube, so you can easily find those recipes, and if you just follow those recipes, you can become a good cook. But they say that being a good cook and being able to make that great taste is totally different from being able to know how to cook.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죄송해요. 제가 스스로 요리를 좀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건방지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 요리 다 잘하는 거 아니야? 다 나처럼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요. 갑자기 또 박은희 팀장님이 생각이 나긴 했네요. 이게 암만 요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셔도 보니까 요리를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귀신같이 엄마가 한 반찬은 딱 감별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 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맛을 내는 거는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인정, 펭귄킬러님. Thank you for pointing that out for me. 좋아요, 여러분들. 뭐 요리를 뭐 떠나서 요리뿐만이 아니라 예전보다 저 이거 훨씬 능숙해졌어요. 예전보다 말을 잘하게 됐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제법 이걸 잘해요 싶은 사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Okay, 이 사연 한번 읽고 노래 들어볼게요. Happy Life.

모닝그루버께서는요, 모닝그루브를 많이 들었더니 예전보다 좋은 노래도 많이 알게 되고 썸머피디님의 영어로 얘기하실 때 알아듣는 단어도 늘었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listening to Morning Groove, I got to find out about some great music, and also I get to pick up some of the words spoken by Summer PD when she's speaking in English. 그러니까 발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듣다 보면은 솔직히 좋은 노래 이런 선곡을 어디서 들어보시겠습니까? You won't listen to these kind of songs that we play for you like elsewhere. 어디서든 들어볼 수가 없어요. 적절한 이렇게 좀그 비율과 어떤 분위기 플로우에 맞는 이 귀신 같은 선곡은 only DJ 바. 자꾸 DJ 바라고 할래? 아까 막 이러셨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겁니다. 더 괜찮은 이름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전 지금까지는 너무 좋거든요. 뭔가 독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DJ 바, 바바바바. 좋습니다. 여러분들 청취율 조사 전화 올때 이런 얘기를 하시면 돼요. Actually, in fact, recommend this radio to the person calling you. 그래서 청취율 조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근데 진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괜찮거든요. 아이 키우세요? 아이와 들으면 더 재밌어요. 이런 추천 멘트까지 날려주셔야 진정한 모닝그루브의 어떤 에이스 알바생이라고 할수 있을까? So do that job, everyone. Spread the words about 모닝그루브. All right,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요. This is The Wonders, That Thing You Do.

And that was Bruce Chanel, Hey Baby, requested by 얼짱님 Morning Groover. Thank you for this song request. What a nice throwback. 이 노래는 DJ OC라고 리메이크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이 사람 노래 버전도 되게 좋아요. Hey, hey, baby, ooh, ah, 막 이러면서. I wanna know. 막 되게 신나는 바이브로 부르는데,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저랑 어울릴 것 같다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is request. And the message continues by 얼짱님. 청취율 조사 오키오키 접수요. 알바생 땀은 마를 날이 없군요. 라고 해줬습니다. That's right. You gotta keep yourself busy, especially during this audio research period. Yes, receive that call from 02 and just tell them that, hey, I listen to Morning Groove. 그리고 저는 확실히 예전보다 화장 스킬은 늘은 것 같네요. 대학생 때 제 화장한 얼굴 눈감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think I'm better at putting on my makeup compared to the past myself, past me, back in college. Yeah.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과거 사진을 안 봐요. 그래서 대학교 때 뭐 풋풋한 시절 뭐 이런 사진 같은 거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면 도깨비 그 잡채예요, 진짜. 왜 이렇게 화장을 이상하게 하고 다녔는지. Like, I had no idea that I was looking like that when I was in college. I thought that was pretty. But then later, I'm like so regretting. I'm like, why did I do that? Why didn't I don't know, like, get some lessons at a makeup academy or something. 화장 학원이나 다닐 걸 왜 이렇게 화장을 이상하게 하고 다녔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 내 친구들이 말리지 않았지? 그런 스모키 화장 하고 다니는데. 어쨌든 화장이 스킬이 좀 늘었다고 하시는데 완전 공감하는 바이고요. 우리 금수저 신바 모닝 그룹어 굿모닝 예전보다 말빨이 늘었어요. 부장님 사장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빨도 늘고 눈치도 잘 보게 됐네요. 원래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인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잘 하게 되더라고요.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So I think my eloquence has improved compared to before dealing with managers and CEOs. I naturally became better with my words and quick-witted. Also, and I'm originally the type who doesn't talk that much, but since making a living is important, I ended up becoming good at it. I know, it is all about that survival, you know? 내가 이런 걸 잘하든 못하든 결국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못하는 것도 다 하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뭐 사장님 대하고 부장님 대하는 거 힘들고 고되셨겠지만 그래도 스킬 하나는 get 하셨잖아요. So as long as that you are able to acquire some sort of skills, very particular skills, that counts right. 먹고 사는 게 뭐 힘들고 이래도 결국에는 돌아오는 거 하나쯤, 남는 거 하나쯤은 있는 것 같아요. 줄무늬 모닝그룹 오셨네요. Welcome.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라고 스마일 출첵해주셨고 원더헙 모닝그룹어도 오셨네요. Hello, hello. 반가워요. 그리고 308 하나 모닝그룹어. 정말 출근

길에 오랜만에 들었는데 써머 PD 복귀하셨네요. 텐션은 더 오르신 거를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So you just found out about my return to Morning Groove. 작년 10월에 복귀했어요. 1년이 다돼 가는데 지금 3개월만 있으면 1년 되네요. So yeah, it's been quite long since I've returned to Morning Groove, but thank you for realizing it. It's never too late to find out about Morning Groove, right? 감사합니다. 우리 땅콩파라나 모닝그루버. 저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죠? 저도 반가운데, 앞으로 자주자주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모닝그루버들 예전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진 것, 능숙해진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So, what are you better at now than you were before?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어요.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들어와 주시고요. 오, 우리 선셋 모닝그루버 is here. 묵직하고, 엥? 과묵하시고, 응? 비밀을 잘 지키는, 어? 그렇다 치고, 썸머 누나랑 티봉이 오늘도 까꿍. 와, 이렇게 저를 매기셨어요. 이 물음표 뭐죠? Why are you questioning about the fact that I'm quiet and silent? 저는 왜또 웃고 있죠? 저도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웃는 거겠죠? 어쨌든, 더 잘하게 된 것은 알바 활동이요. 토달지 않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 당당하게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요. 여보세요? 어디라고요? 보험, 아, 됐고요. TBS EFM 모닝그루브만 밤낮으로 들어요. 부럽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at is something that you're skilled at being able to work for Morning Groove no matter what. 그럼요. 정말 좋은 스킬이고 정말 이 모범 답안을 선생 모닝그루버께서 보여주셨네. So morning groovers, if you're ever confused, go copy what sunset morning groover has said.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답 뭐라고 하지? 아, 나 청취율 조사 뭐라고 봤지? 선모가 뭐라고 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셋 모닝그루버, 우리 모범 알바생의 이 모범 답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That's how you do it. I see you. I see you. Keep up the good work, morning groovers. 계속해서 잘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I'm gonna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everyone. 저 돌아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아 주시고 채널 고정. Stay tuned, everyone. This is Lainey. Good girls.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Welcome back, Morning Groovers. You're listening to a fabulous morning radio show called Morning Groove on TBS EFM. And I am your host, Summer. Welcome, welcome. We are live in the studio.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저의 최애, 여러분들의 최애 라디오 Morning Groove이고요.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through Thrill in the Capital Region. And also, we are on Viobo Radio, so if you want to watch me, come visit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BS EFM 유튜브 채널에서 보는 라디오 현재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And normally we're live on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월수금 저희가 주로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I did mention that I have to give you a special announcement today, right? About the guest that's coming this Friday.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게스트 초청을 했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나 뭐 강주은 씨나 뭐 크리스티나 분들보다 좀 더 대단한 분이 올 건데요. 어떤 분이 오시냐면요. 바로바로 누구게요? 아 이거 퀴즈 할걸 그랬어요. 너무 바로 공개하는 느낌이라서 제가 마음이 살짝 이렇게 편하진 않거든요. So we're gonna be having a special guest called Christina in the studio, but it's not the Christina who goes 그렇구나 이분 말고 real Christina everyone. 이 Christina PD님, Christina 선배님 금요일 날 함께할 예정입니다. 박수! 여러분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So she used to host for Morning Groove as well while I was absent. Morning Groove를 또 이제 진행을 해주셨고 책임을 져주셨던 우리 크리스티나, 우리의 Morning Groove family 크리스티나가 금요일 날.

휴가를 내시고 찾아오시기로 했습니다. How awesome is that?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막 알려드려야 되니까 일주일 전부터 저는 연락을 너무 드리고 싶었거든요. As a power J, I wanted to announce her like what time she's supposed to come, the things that she has to prepare. But then she's like a power P, like totally the opposite of me. 그래서 약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알려드리면 너무 놀라시겠지? 조금만 금요일날 나오시니까 목요일 밤에 알려드리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연락을 아직 안 드리고 있어요. But she knows that she's coming. At least she knows the time. I hope so. 생각을 해봤는데 MBTI가 저랑 다 반대시네. I'm an ENTJ. She's an ISFP. 와, 겹치는 게 1도 없어. But we get along so well. But anyways, morning viewers, Christina, the person who has a completely different MBTI as me, will be coming to Morning Groove and we'll be having some great time on Coin 노래방 together. 같이 또 코인 노래방 저희가 시간 가져볼 거고 막 파티하는 분위기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 금요일에도 생방 사수, 보이는 라디오 사수 해주세요. Thank you very much, everyone. We have a message from a new morning groover, 9167. 라디오 들으면서 처음으로 문자하네요.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을 하는데 아침에 들으면서 출근길이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Sent from 딸랑이 엄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힘이 난다는 문자도 보내주시면 제가 되게 힘이 또 되려나기도 하고 항상 궁금하거든요. I always wonder to myself, okay, who might be listening at this moment? 도대체 누가 들으실까? 막 되게 궁금한데 이렇게 저요저요 등판해주시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힘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축축 처질 수도 있거든요. 그치만 오늘 아침에 이런 행복한 기운, 행복한 에너지 많이 많이 최대한 받으시고 이 힘으로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go back to MG Q&A because we want to introduce this one message from Chani Song about the things that you're much better at compared to the past. 우리 찬이송 모닝그룹버께서는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삶과 문제에 대한 여유가 조금 늘은 것 같아요. 애들 사춘기 보내고 일하면서 가진 경험을 하다 보니 문제가 일어나면 당황도 하기는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마인드 태도가 여유가 있어진 것 같아요. I think as I get older, I have developed a bit more peace of mind regarding life and problems. Having gone through my kids' puberty and gained all sorts of experiences while working, I still get flustered when a problem arises, but my mindset and attitude have become much more relaxed than before. I guess you learn your lesson as you experience those hardships in life. That's why I think experiencing all of that is really inevitable. 뭔가 나이를 먹어감으로써 삶과 그런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그 기간 안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거를 딱 경험을 하고 넘어서야지 성장을 하는 것처럼 그 성장을 하고 나면은 내 자신이 훨씬 더 성숙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막 진짜 대학 입시 공부 너무 싫어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네 인생에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지? 좀더 살아봐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어릴 땐 공감을 못 했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학생 때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All you gotta do is sit on a desk and study because your parents will support you no matter what. They will feed you. But as you become an adult, you have, you know, all these kind of problems. 뭐,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먹자니즘 등등 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인간관계 막 이런 것도 걱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연륜이 쌓이면서 이런 경험 스킬 뭐 이런 것도 느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예전보다 내가 훨씬 잘하게 된 것, 내가 능숙해진 것이 있다면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우리 0117 모닝그룹어 서머피디님 토이스토리 보셨나요? 흑, 유유. 제 인생 영화인데 왜 우세요? 오랜만에 극장에서 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혹시 안 보신 분들 모두 모두 추천드려요. 토이스토리 5에 나온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신청합니다. So what's out recently is Toy Story 5, right? I did watch Toy Story 4 a couple of years ago. And I watched it with, who did I watch it with? I watched it with Greg, actually. 저 그렉이랑 같이 토이스토리 4 봤네. 재밌게 봤거든요.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Does the story link together? I'm not so sure, but I'm pretty sure that I would definitely check Toy Story 5 out. 그릭 보고 다시 보러 가자 그럴까? 토이 스토리

It is time for our music segment, Remake Rewind.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넘나드는 코너입니다. Here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artist is. Then,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your memories of the original musician, your fun facts, or just any thoughts about them. 노래 한 곡을 오늘도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노래를 들으시는 동안 이 노래의 원곡자가 누구인지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그 원곡자에 가진 나의 생각, 뭐 그 가수에 대한 추억 등등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보태서 보내주시면 우리 고급진 고품격 음악 토크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everyone.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by 진우션. 내 전화번호 말고 다른 노래를 들을 건데요. 이 노래도 꽤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We're gonna have a listen to How Deep Is Your Love by 진우션. 진우션께서 리메이크 샘플링을 한 곡인데요. How Deep Is Your Love 같이 한번 들어볼 거예요.

지금 이 리메이크 곡도 듣고 이따가 원곡도 같이 들어볼 거거든요. So yes,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about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of the song that we're about to listen to. How deep is your love? I am going to provide you a hint, a very kind and generous hint. So listen up. 힌트 제가 친절하게 또 드릴게요. 자, How Deep Is Your Love의 오리지널 원곡자는요. 정답은요. 여러분들께서 콩비지를 드시다가, 콩비지 아시죠? 콩비지? 콩비지를 드시다가 정답이 떠오르실 수가 있어요. 아, 콩비지. 그 콩으로 갈아가지고 만든 그 따끈따끈한 콩비지. Oh, How Deep Is Your Love, 콩비지? 이렇게 드시다 보면은 정답하고 떠올리실 수 있고요. And for some English hint, okay. So Summer is a very busy person. Busy person because after the show, she has to go back to work. She has to prepare for some meetings. She has to go shooting. She has to edit some videos. So Summer has a very, very busy, busy, busy day. Oh, busy. I'm gonna be so busy eating Kong Biji. 어때요? 콩비지 먹느라고 굉장히 비지한 썸머. 아, 다 들었습니다. 오늘 힌트는 이거였고요. 자, How Deep Is Your Love 원곡자 누구인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맞춰주세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Let's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by 진우션, How Deep Is Your Love? Like this.

That was Chinushan with How Deep Is Your Love? And I threw you guys a question about the original musician. So your job is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towards this music. 원곡자가 누구일까요? 정답들이 속속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얼짱님께서 정답 베리베리 비지스. 와, 진우션 버전 처음 듣는데 너무 세련되고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베리베리 비지스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힌트를 진짜 거의 다 드렸는데 여러분들, 서비님께서는요, 콩 비지스요, 비즈니스 라고. 은근히 또 여러분들 아재 개그 좋아하신다는가요? 썸머 힌트 뭐야? 아재 이러면서 솔직히 피식피식 하셨죠? 펭귄킬러님, 비지스? 비지비지하니까 비지스가 딱 떠오르는데요. 진우션도 이런 곡이 있었네요. 역시 펭귄킬러님. You got it, you got it. You picked up my hint just like that. 진우션도 이런 곡이 있습니다. Actually, a lot of musicians sampled or remade this music. 저는 개인적으로 진우션 버전도 좋아하고 I also love the version by PJ Morton, who is a band member of Maroon 5. Maroon 5의 아마 드러머였던 친구인데 친구는 아니죠. 아무튼 그 드러머였는데 이 드러머분께서 노래를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 드러머분께서 How Deep Is Your Love? 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한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도 전 되게 좋아합니다. And also another guest from Happy Life Morning Groover. Oh, I guess not a guest. 이 버전은 익숙하지가 않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m not quite used to this version by 진우션.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은근히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the basic line is very similar to the original song. 코드가 굉장히 또 비슷하잖아요. 원곡이랑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샘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의 힙합과 랩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I'm pretty sure you guys would be able to find out about the original musician just like the others. 맞습니다. 정답은 BG's 맞아요. 콩비지 아니죠. Busy person, busy 아니죠. BG's 였습니다. So yes, BG's released this song, How Deep Is Your Love, as their song. This song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1977. 77년도에 나온 노래입니다. How Deep Is Your Love was written by the BG's for the soundtrack to Saturday Night Fever. And, you know, this soft, soothing ballad became one of the trio's biggest international hits. It remains as one of the Bee Gees' most enduring love songs. Stay Alive 이 노래도 되게 유명하지만 How Deep Is Your Love 이 로맨틱한 노래도 있거든요. How can their genre can skip from here and there? 되게 장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뮤직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h, by the way, speaking of PJ Morton, actually, he used to be the band member who played keyboards, not the drum. 드러머가 아니라 키보드 하셨던 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Anyways, have a listen to his version too. PJ Morton 버전도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좋고요. The remake version released in 1997 on 진우션's second album, The Real How Deep Is Your Love, samples the melody of the Bee Gees' 1977 classic while blending it with YG Entertainment signature hip-hop style. 그래서 원곡을 이제 뛰어넘은 샘플 버전은 1997년도에 나왔고요. Some interesting fact, during the late 1990s, YG artists frequently sampled classic soul, funk, and pop records, and Chinushan's How Deep Is Your Love is, you know, one of the label's best-known examples of reimagining a Western pop classic for Korean hip-hop audiences. 한국 노래 중에서 의외로 또 이렇게 러브 발라드를 약간 힙합, R&B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것들이 은근히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You know, remember last time where I introduced 윤미래의 삶의 향기? 이 노래도 되게 예전에 이제 클래식한 팝을 뭔가 R&B? 그 다음에 힙합 버전으로 내보낸 노래이잖아요. 진우션의 How Deep Is Your Love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Very soon,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soundtrack, the original version of Bee Gees. 원곡을 들어볼 텐데요. 제가 맨날 밀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비지스의 I know your eyes in the morning star. 나나나 이거 할 때 And the moment that you wonderful. 몸에는 대추가 좋다.
이거 자꾸 밀고 있거든요. 한번 대출을 생각해보면서 들으면 또 나름대로 듣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원래 가사가 And the moment that you're wonderful to me 뭐 이런 건데 And the moment that you're wonderful for me 몸에는 대추가 wonderful 하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림수가 아니었을까요? 이런 한국 그 케이팝에 진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림수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보면서 대추 생각하면서 노래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So that was today's remake rewind, everyone. Later on the show, we have news headlines coming up and also some more of weather updates. And I'll talk to you guys more about today's topic for MG Q&A. 오늘 MG Q&A 질문도 이제 남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전보다 잘하게 되는 것, 훨씬 능숙해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What are you better at now than you were before? 계속해서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내 주세요. 그리고 if you'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보는 라디오 시청하시고 계시면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또 의견 남겨 주실 수 있습니다. I'll get back to you guys everyone, but meanwhile, we're gonna have a listen to finally the original song of How Deep Is Your Love. 대추를 생각하시면서 떼창하면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so don't go anywhere and stay tuned. Here is BJ's How Deep Is Your Love?

And we have some late arrivals. 우리 지각생 모닝그룹어들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각생 누구누구야? What a tank 모닝그룹어. 출첵합니다. 지각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Dr. Paper 모닝그룹어. Good morning. 인사가 늦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지각을 하셔도 그 어떤 페널티도 없는 모닝그룹입니다. 다만 제가 언급은 할 거예요. 우리 지각생.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이제서야 출첵하셨나요? 바쁜 아침 보내고 계신가요? 마음만은 여유를 찾는 아름다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Okay, morning groovers. What are you good at now compared to the past? 여러분들, 예전보다 나 이거 좀더 잘해요. 싶은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 받고 있는데요. For that, we have an answer from 사뚜기 morning groover. 우리 사뚜기 morning groover는 지금 뭘더 잘하시나? 한 가지 일을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6년 전에 독립을 해서 작은 제 사업체도 운영 중이고요. 자나깨나 한 가지 일만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예전보다 잘하게 되어서 전문가가 되었답니다. 우리 가족 먹고 살게 해주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신청곡은 Air Supply의 Even the Nights Are Better. I've been doing the same job for over 20 years. After working at a company for about 15 years, I became independent 6 years ago and I'm currently running my own small business. Since I've been dedicated to this one thing day and night, I naturally became better at it and then before and became an expert. I love this job that puts food on the table for my family members. 아, 멋지시네요. 한 가지 일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거 했다가도 오만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일이 나한테 맞나? 아, 이걸 앞으로 10년, 20년 더 해야 된다니,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그거를 지금 이미 후딱 20년이 넘었는데도 하고 계신 거예요. Amazing. You're doing like a fabulous job. And that is putting the food for your family members' table. 이렇게 또 든든한 가장의 사뚜기 모닝그루버이십니다. 한 가지 일을 10년만 해도 전문가가 된다고 하긴 하는데, 20년이면은 뭐 거의 뭐 CEO급이시죠. 이미 사업체도 운영을 중이시라고 하시니까, 그 사업 하시는 거 승승장구하시고 꽃길만 앞으로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let's now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사뚜기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다 같이 들어볼까요? Air Supply, Even the Nights Are Better.

That was real speedwagons can't fight this feeling. 민준리나맘님께서 예전보다 잘하는 것. 저는 요리입니다. 10년 전에는 할줄 아는 게 없어서 계란 후라이, 삶은 계란, 계란 요리만 잔뜩 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저것 다 만들어 먹고 있어요. 맛있답니다. So my answer is cooking. 10 years ago, I didn't know how to make anything, so I only made lots of egg dishes, like fried eggs and boiled eggs, but now I cook and eat all sorts of different things. Well, good for you. I told you so. 놀이를 어느 정도까지는 할수 있다니까요, 다들. 뭔가 요리를 할 때마다 다 망하고, 뿔코, 막 짜고, 막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어느 정도 기본, 그러니까 먹을 만한 음식 정도의 레벨까지는 할수 있다. So everybody can cook until an extent where people can kind of eat your food, where it's an edible food. But to be an expert, now that's a total different story mentioned by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어쨌든 요리는 하다 보면 는다. 언어도 하다 보면 는다. 하다 보면 안 느는 게뭐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다할수 있어요. 파이팅! 우리 서비 모닝그루버께서는요. 저는 유연함이요. 갑자기 일정이 바뀌거나 계획이 바뀌어도 잠깐 당황하고 그 상황에 맞춰갑니다. 예전에는 하기로 한 것에 고집을 부렸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다는 것을 나이 들다 보니 알게 된것 같아요. 일이든 어떤 것든이든요. 골프 칠 때도 자꾸 왼쪽으로 공이 가면 오른쪽으로 에이밍 자꾸 쳐요. 오늘은 그런 날이다 하면서 말이죠. So what I'm better at than before is flexibility. Even if a schedule or plan changes suddenly, I only panic for a brief moment and just adapt to the situation. And it goes the same when I play the golf too. 그러게 말이에요. 뭐 진짜 그거대로 막 고집한다고 해서 그거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고집한다고 했는데 그거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내 탓을 하게 돼요. 그래서 You just gotta be flexible to some extent to the situation, you know? If you have a very strict plan for something, yeah, you might as well go with it, but life just doesn't work that way. 인생이 그렇죠? 저도 원래 파워 J여가지고, 막 여행 갈 때도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계획 세우고 막 이랬었거든요. So I would plan for a trip, like really specifically based on time slots and everything. But then, you know, like it just never happens that way. 그래서 좀 유연해진 것도 있고, 뭔가 생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좀 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제작하는 사람들은 피가 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When you do a live show, you know, things kind of like twist and never go the way you expected. 뭐, 큐시트에 짜여져 있는 대로 절대 노래 선곡이 나가지 않고요. 박원의 팀장님께서 아침마다 이렇게 큐시트를 보내주세요, 저한테.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정성스럽게 주시지만, We barely play the songs that are on the list. Like, only half of them, actually. 여기에 이제 절반 정도만 원래대로 나가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의 그 신청곡과 플로우에 맞게끔 또 선곡을 다시 하시기 때문에.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하십니다.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me to wrap up the program, everyone.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이렇게 돌아왔네요. 여러분, 청취율 조사 알바는 이어집니다. 방송은 끝나도 여러분들은 초과 근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02로 전화 오면,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초과 근무 중인데요. 모닝 그루브 듣습니다. 초과 수당은 어디서 받을 수 있죠? 뭐 이런 거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제가 시켰다고 하지 마세요. Anyways, morning groovers, be prepared for another live session this Friday because we will have Christina PD님 joining me in the studio. That's gonna be so fun.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at morninggroove.tbs. 그리고 다시 보기, 다시 듣기는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requested by 금수저 심바 모닝 그루버, Tori Sivan Youth. This has been Summer Lee. I hope you guys have a safe day because it's raining outside. Drive safely, walk slowly, don't fall off. 넘어지지 마시고요. 오늘 전방 주시하시면서 조심조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Adele Skyfall. Hey everybody, happy Wedne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101.2, 101.3. Today is July 8th and the time is a little past 10:06.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n the FM waves or on YouTube by Boina Radio,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by chatting,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And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 여러 곳 마련되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저희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또 채팅방 찾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카카오 오픈 채팅 섹션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항상 열려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listen to our show again without reruns at 6 p.m. same day or 2 a.m. The morning after. Hope you're having a good morning. 어저께 굉장히 와 비가 많이 밤새 내렸습니다. It was a loud night, huh? Don't you think? With a lot of rain and you know, thunderstorm. Hope you're doing okay this morning. And today is hump day, and you know what that means, right? It is hump day 2905, also known as hump day 2905, and also known as hump day 2905. 굉장히 해석이 좀 기네요, 그렇죠? So every Wednesday, we put a little more focus on learning an expression, just one simple expression. Hopefully, you can take away by listening to our show today. 보통 자기 자신의 성향을 설명할 때 비교적 맥락에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죠. When we describe our personalities, we often do it in relative terms rather than absolute ones. 예를 들어서 나는 외향적 성향보다는 내향적인 성향, 내향인 쪽에 더 근접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I'm more of an introvert. 뭐 완전하게 얘기하려면 I'm more of an introvert than an extrovert. 이렇게 외향 쪽보다는 내향인 쪽에 더 근접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나는 사람들하고 말을 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말을 좀 더 잘 듣는 타입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Then you said in English, I'm more of a listener than a talker. 뭐 반대의 경우도 많죠. I'm more of a talker than a listener. 이런 한쪽의 성향에 더 치우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오늘 배워볼 표현법으로 I am more of a or an depending on what comes next 입니다. So I'm more of a or an 입니다. So there's a natural English expression for saying that you lean more toward one side than the other. And that's exactly what we are learning today. 예를 들어서요. 요즘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축구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도 뭐 축구 관심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more of a baseball guy. 저는 뭐 축구보다는 이란 편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저는 좀 야구 쪽입니다. 저는 야구맨입니다. 야구 쪽으로 좀 더 치우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뭔가 나는 야구밖에 몰라라는 것보다는 나는 그쪽보다는 이쪽입니다라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표현의 핵심은요. I'm more of a something.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이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굳이 말하자면 나는 이런 쪽이야라는 뉘앙스를 자연스럽게 전달한다는 점이죠. So the key to this expression is that you're not saying, you know, outright, this is exactly who I am. Instead, it naturally gives the feeling of, if I had to choose, I'll say I'm more this kind of person. 그래서 굉장히 여러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적용이 되는데, in terms of personality, you know, you can say something like, I'm more of a planner.
여행을 갈때뭐 준비하는 사람이 따로 보통 있잖아요. 그죠? I'm more of a planner.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 있는 거를 좀더 선호하는 스타일이야. I'm more of a homebod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나는 아침형이야, 뭐 저녁형이야 할 때는 I'm more of a morning person. 보통 저녁형이면은 I'm more of a night ow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more of라는 거는 이쪽으로 좀더 치우쳐져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배워볼 simple expression은 I'm more of a something person. 그래서 I'm more of a 무슨 person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명사. 나는 I'm more of a planner, you know. I'm more of a speaker. 아예 명사가 바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 person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Depending on what you wanna say. I'm more of a bumok guy. Or I'm more of a 찍먹 guy. 부먹 찍먹 그또이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로 뭐 person, guy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 대신 쓸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I'm more of a person or more of a something 표현해서 여러분들의 성향을 한번 표현해 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또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이라 비가 오는 Where is my mind at, right? 비가 오는 수요일이네요. Rod Stewart입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rain?

Rod Stewart, Have You Ever Seen the Rain? Originally by Creedence Clearwater Revival, CCR의 원곡을 Rod Stewart가 이제 리메이크한 버전이죠. 둘 다 참 좋습니다. 원곡도 참 좋아하는데 Rod Stewart has something special with his voice, huh? Don't you think? So today, Hump Day EQ 영어 time, right? Today's expression, I'm more of a something person or just a something. Just a kind of a, I don't know, indefinite way of, easier way of explaining your personality or, you know, your trait. 8532님께서는 월요일이면 큰일 나요. 이틀만 일하고 또 쉬어야죠. I have made a huge mistake. 죄송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망언을 했네요.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라는 망언을 했는데요. 사과드리고요. 큰일 납니다. 수요일 맞습니다. 이틀 더 일하고 two more days and off to weekend. 그래서 이 표현이 아무래도 이 비교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So you can naturally extend this expression using then, 비교급을 사용해서 좀 더 이렇게 비교 대상이 뭔지를 또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 그 다음에 커피를 뭐 카페인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은 이제 티를 alternative로 대체제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So there are coffee people and there are people who prefer not to drink any caffeinated drinks. 그런 경우에는 나는 coffee person이다. I'm more of a coffee person than a tea person. 아니면 conversely, you know, I'm more of a tea person than a coffee person. 그렇게 이 than을 사용해서 더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죠. For example, easy example would be I'm definitely more of a winter person than a summer person. 여름보다는 나는 겨울 사람이다. 겨울형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So, 그런 then을 사용해서 좀 비교급으로 또 여러분들 example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quality over 또 quantity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I'm more of a quality over quantity person. 양보다는 질이다. 아니면 질보다는 양이다. 이렇게. I'm more of a quantity over quality person.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 어떤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의 노래 듣겠습니다. This is featuring 영준 of Brown Eyed Soul, 장마.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couple of tracks, a UV40 Can't Help But Falling in Love, and Noel Gallagher and the High Flying Birds, a.k.a. What a Lif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Let's get to one more, sentences, one more sentence sent in by our Kitty님, and then move on to the second half of the show. This is from 스카프 들은 낙타님. 얼음 옵션 고를 수 있는 곳에서는 얼음을 취향에 따라 주문할 수 있는 것도 좋아요. 각얼음파, 갈린 얼음파. I love places where you can choose your ice just the way you like it. Team ice cubes or team crushed ice. 이 팀이란 표현도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 I am team ice cube. 하면 나는 각 얼음파. I'm a team crushed ice. Ice. 나는 갈린 얼음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I am a team 찍먹 or I'm a team 부먹. 이렇게 나는 부먹팀이다. 찍먹팀이다. 이렇게 또 팀을 사용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쓸 수 있고요. And also 스카프트라 두른낙타님 says I'm more of an optimist. I'm more of an optimist. I try to find and see the good in people. I have no right to judge others because I'm not perfect as well. Great. So I'm more of an optimist than a pessimist, I guess. 약간 낙관론자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좋은 면을 찾은. 너무 좋은 자세이죠. 그죠? I think I love people who compliment people. 이 주위를 보면은 항상 좀 뭘 해도,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비관적인 말이 많은 사람들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낙관적인 말, 좋은 면만을 찾아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이렇게 선호도는 뭐 이렇게 굳이 얘기 안 해도,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하죠. 감사드립니다. 스카프 들은 낙타님도 항상 이 저희 채팅방에서도 옵티미스트, 항상 이 낙관적인,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항상 주시는 분인데요. 감사드립니다. Her request song is also really represents her optimism and optimistic style. 파라오 윌리엄스이죠. 마지막 곡으로 듣겠습니다. 이 3,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Happy.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on the FM dial.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2 a.m. YouTube i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as Poinen Radio. The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문자는 샵 1013, 50원, 100원. 짧은 문자, 긴 문자, 그 정도 비용이 듭니다. So, your song requests, stories, shout outs, you know, send them all my way. 아니면 just a simple message that you are listening to our show. Really, make our day as well. So let us know how you're doing and so forth. 좋습니다. 함대 EQ 영어 expression I am more of something. 뭔가 좀 완곡한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표현법을 배워봤습니다. Maybe one more message and we'll move on. Okay. 575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I'm more of a music person than an exercise person. 그렇군요. 나는 약간 음악 쪽 사람이야. 그냥 운동보다는 음악 쪽 사람이야. 운동과 음악이 상반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나요? Is music the opposite of exercise? They can actually go hand in hand, right? Exercising while listening to music. Anyways, 5750님 says, since great music gets my heart pumping, it's basically my workout for the day. At least that's how I rationalize it. 그렇군요. That's a great logic, I think. 아주 좋은 음악은 나의 심장을 뛰게 하기 때문에 workout, 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음악을 듣는 것이, 그죠? At least that's how I rationalize it. 그렇게 정당화 시킨다. 신나. 좋습니다. However you put it, you are right. 맞으시고요. 매일매일이 음악이고 1012-1013 이큐피디님, 큐티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Every day is music for me and I love spending time listening to 101-2-1-1-3.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따뜻한 말씀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신청곡 함께 주셨는데 들어볼까요? KC and JoJo입니다. All My Life.

좀 선입견이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두려운 존재?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 꽤 있는데, 강아지는 보통 굉장히 뭐라 그럴까, 프렌들리하고 퍼스너블하게 느껴지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So, great example. 보글님, I'm more of a dog person. So I guess if you're a dog person, right, you know, you'd be subscribing to different dog channels and Instagram accounts. I think that's pretty natural, right? That's dog lovers, due diligence, sort of their duty.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죠? 좋습니다. 뽀글님의 신청곡 듣고 그럼 오늘은 뮤직부티크 조금 일찍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좀 다룰 내용이 많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플로이드입니다. See Us.

0: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원래 올렸었는데요. 요즘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카이브가 되어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 1013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If you were listening to a music boutique last Wednesday, you might remember we talked about something called the talk box. 지난 수요일날 저희 뮤직 부티크 들으셨다면 톡박스라는 아주 희한한 음향 기계, 기재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We also heard some classic talkbox tracks, including you know songs by Bon Jovi, whose guitarist Richie Sambora is a maestro of talkbox, and also Tupac's California Love, and you know Bruno Mars' 24K Magic. 뭐 대표적인 곡들 많이 들려드렸었죠. Bon Jovi, Tupac, 그다음에 Bruno Mars' 24K Magic. So today we are looking at another vocal effect that is often confused with the talkbox because it sounds kind of similar, but it works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And we are talking about vocoder today. 오늘은 약간의 또 공부가 되겠네요. 너무 많은 공부가 있는 게 아닌지 오늘 또 영어 공부까지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톡박스와 또 음색이 비슷해서 이게 혼동이 되고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완전히 이 다른 작동 원리를 갖고 있는 이 보코더에 대해서 이 보코더라는 악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코더는요, V-O-C-O-D-E-R 사람의 목소리와 전자악기 주로 이제 신디사이저를 말하는 거죠. 목소리와 키보드를 결합해주는 기계입니다. So a vocoder is a device that combines the human voice with an electronic instrument, usually a synthesizer. 그래서 사람이 노래하는데도 마치 로봇이나 기계가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사운드예요. 들어보시면 아 이게 보코더였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So vocoder creates the effect of making a person sound like a robot or a machine while they're singing. 하지만 이 단순히 목소리를 변조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의 이 발음과 리듬을 신디사이저가 따라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So it doesn't simply alter the voice. A better way to think of it is the singer provides the words and rhythm while the synthesizer follows those vocal patterns and produces the sound. 그래서 아마 보셨을 건데 보통 신디사이저인데 이 마이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신디사이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디사이저를 연주하면서 그 마이크에 대고 같이 노래를 하는 그런 모양을 취하는 거죠. I think you might have seen a singer like Stevie Wonder do that, right? You see him playing a synthesizer with a microphone connected to it. So he would sing into the mic while playing the keyboard at the same time. 그래서 이 부분이 톡박스와 가장 큰 부분인데요. 톡박스는 튜브를 물고 음을 내면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모양만 하는 건데 이 보코더는 실제로 노래를 하고 그 노래하는 것을 신디사이저와 어떻게 보면 합쳐진다라고 이렇게 그 자세한 기술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하기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다른 건 뭐냐면 보코더는 실제로 사람이 노래를 하는 것이고요. 톡박스는 노래를 한 음을 내는 게 아니라 입모양만 하면은 그 입모양대로 기타나 신디사이저 연주가 입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클립을 준비를 해봤는데 사람의 그냥 생소리하고 이 보코더를 거친 소리를 비교해주는 그런 클립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마이크는 계속 켜두시고요. 감독님 먼저 첫 번째 클립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 Here's my voice without a vocoder. Now here's my voice with a vocoder.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0: 없이.
1: Now here's what weatherman sounds like with vocoder.
2: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0: 너무 신기하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생소리, 그 다음에 보코더를 거친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Here's my voice without a vocoder. Now here's my voice
2: with a vocoder.
1: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Now here's what weatherman sounds like with vocoder.
2: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0: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기술이 I believe it was invented in the 70s, 70년대 개발된 그런 악기거든요. So here's another clip of this one. Is trying to sell his vocoder. 이분은 이제 자기 보코더를 팔려고 이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보코더에서는 이런 소리가 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코더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 This is the sample of the Bowden vocoder. It sounds relatively close to the Moog vocoder. Here's what it sounds like when we change the keys.
0: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들어보셨지만 I think you've heard this kind of sound from many different songs. That's what a vocoder does. So this guy is actually speaking into the mic that is attached to, connected to keyboard. 그래서 그 마이크에다 대고 노래를 하면서 키보드로 같이 음을 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음을 치면은 그런 소리가 나고 키보드를 또 다른 음을 칠 수 있어요. And it would make a completely different sound.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악기이기도 합니다. I think you might have seen singers like Stevie Wonder use that a lot. 아까 이따가 이제 스티비 원더 곡도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은 제이슨 드룰로의 What You Say라는 곡인데 it samples a song by this band called Imogen Heap. Imogen Heap이라는 밴드는 이 보코더를 써서 아무 반주 없이 곡을 만들어서 히트시킨 밴드로 유명하거든요. 그 보코더를 샘플한 곡이 바로 이 What You Say라는 곡인데 이 첫 번째 인트로부터 좀 강력한 보코더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곡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이슨 드룰로입니다. What You Say.
2: What did she say?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Music Boutique, a little head start today because we have a lot to cover. 정말 오늘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한 그런 컨셉이어서. So I'm introducing this equipment called the vocoder. And if you tuned in last Wednesday, we talked about the talk box. Similar but different. So again, 보코더 같은 경우는 목소리의 발음과 리듬을 신디사이저가 따라하도록 만드는 기술. So you would sing into a mic connected to the keyboard while playing keyboard, and it would make such an effect. 굉장히 신기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스콜 위즈덤님께서는 보코더 하나면 밤새 놀겠는데요. Right. If you have to, you have to use it right though. 이게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스카프드른 낙타님께서도 정말 재미난 악기 같고, 데프트 펑크도 듣고 싶어지는데요. 데프트 펑크 약간의 샘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다려보시고요. So, let me just give you some samples of how vocoder is used in different songs. Stevie Wonder는 참 보코더를 잘 쓰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He is one of the leading figure, artist that really make great use out of vocoder. 근데 스티비 원더는 뭔가 이렇게 대놓고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과시하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So Stevie Wonder doesn't really go overboard using the vocoder. Rather, he uses it kind of really subtly. 그러니까 뭐 코러스의 어떤 한 파트로 화음으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좋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Let me give you an example of how subtly Stevie Wonder uses this instrument called the vocoder.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라는 곡 아시죠? 그 곡을 들어보면은 약간 뒤에서 은근하게 들리실 겁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잠깐 뒤에서 노래하는 보컬도 들리시죠? 뒤에서 약간 로봇과 같이 노래하는 느낌이죠? 야, that's how he uses a vocal. 뭔가 상당히 세련되게 사용하죠. 대놓고 막 이렇게 빵 쓰는 게 아니라 it sounds like it gives us an impression that he is singing along with a robot. 뭔가 옆에서 로봇이랑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와, such a master at using it. 그 다음 곡은 이 Electric Light Orchestra, ELO의 Mr. Blue Sky인데요. 이 곡에서 역시 이 보코더를 썼는데 굉장히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할까요? It's kind of very futuristic, but at the same time very humorous ways of using the vocoder in this song. 한번 들어볼게요. ELO의 Mr. Blue Sky인데요. 보코더가 나온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굉장히 또 예로만의 또 이 감성으로 보컬을 사용합니다. Very, as I said, futuristic and you know SF vibe that you can feel from the usage of vocoder with the Yero's song. 아까 이제 스콜 위즈덤님께서 말씀하신 Daft Punk 같은 경우는 I would have to say Daft Punk's music is

sometimes it's kind of hard to distinguish it, whether it is the vocal or the Daft Punk's voice. 그래서 이 Give Life Back to Music이라는 곡을 들어보면은 아 보코더가 아주 extensively 사용된 거를 알 수 있는데요. You can see how extensively the vocoder was used in Daft Punk music. If you listen to this song,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Very stylish, right? It's as if the voice and the synthesizer is combined into just one unison voice. It's almost as if it is their identity. 그러니까 Daft Punk 같은 경우는 뭐 보코더가 없으면은 제 생각에는 뭐 음악이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보코더에 굉장히 의존을 합니다. It's kind of you know, fair to say, you know, they were heavily dependent on this vocoder, Daft Punk, right? So without vocoder, I don't know, it's really hard to imagine their music without it.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다가 이 보코더를 정말 잘 쓰는 그 분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시는 걸 봤는데, so he kind of gives a sample of vocoder 하면서 이 곡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맞춰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샘플 한번 먼저 들려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이 곡은 Earth, Wind & Fire의 곡인데요. 들어볼게요. Let's Groove.

0: bam, bam, bam, bam. And then you would actually play keyboard simultaneously the same note. 그 음을 같이 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일체가 되는데 굉장히 사운드가 fat해지죠. I think that is an example of playing the same note and the singing the same note through vocoder. 좋습니다. 또 유명한 곡들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유명한 분이 이 곡도 이게 뭐게?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연주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음악이긴 한데 샘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 I want to love you, BYT.
0: I want to love you, BYT.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I want to love you, BYT.
0: Yes, PYT, Pretty Young Thing, I believe, right? 마이클 잭슨 곡인데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컬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It's a song by, lesser known song by Michael Jackson. Michael Jackson didn't use that much of a vocoder, but he did use on some songs, including this one. 한번 들어볼게요. 마이클 잭슨입니다. PYT.
2: You know, you make me feel so good inside.

Michael Jackson 아 PYT 아, Pretty Young Thing PYT 하는 부분이 보컬을 that you know part where he says a PYT and a TLC 그 부분도 역시 보컬인데요 where he kind of chanting his chanting TLC Tender Love and Care라고 하네요 TLC PYT TLC 응원가 같은데요 좀 So we are covering vocoder songs, songs that feature heavily feature some songs heavily feature vocoder and some songs kind of you know subtly feature vocoder. 다음 밴드는요 역시 this artist you know on YouTube gave a kind of a hint. 그분이 먼저 연주를 하고 이게 무슨 곡일까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연주가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그 곡을 찾아봤는데 it's actually a first time I actually heard of this band. 먼저 그분의 샘플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See, trying to see if you can spot this song. Again, 이분이 정말 보컬도 연주 정말 잘하더라고요. Yes, On the Road Again 이라는 곡인데요. It's a song titled On the Road Again, originally by band Canned Heat. Canned Heat의 곡인데, this band named Rockets that I never heard up until this point as I was digging through different songs that used a vocoder, I just came across this band. 처음 들어본 밴드인데, they're actually a legendary space rock band formed in Paris in 1974. 프랑스 밴드, 프랑스 스페이스 록 밴드인데 they were a brainchild of producer Claude Lemoine, I think, Lemoine, 프로듀서의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스페이스 밴드인데 이 곡을 이 보컬을 사용해서 리메이크한 그런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This is Rockets on the Road Again.

Yes, On the Road Again, Rockets. 예, 곡 참 멋지게 사용을 했죠. 3998님께서 찾아보니까 김건모 스피드도 보코더가 사용이 됐네요. Yes, actually I listened to the song. I couldn't really quite tell it was a vocoder or talkbox. 근데 아마 보코더일 가능성이 좀 큰데 제가 잠깐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쓰였는지 김건모 스피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very close to TalkBox as well, so I can't really tell. But it is a great use. 굉장히 잘 쓰셨네. 좋습니다. So a lot of actually, you know, Korean musicians used vocoder too. 한상원 교수님 같은 경우도 vocoder를 많이 쓰시는 편인데요. So let me just play your last song. 이 곡 역시 샘플이 준비되어 있는데 샘플을 먼저 들어보시고 어떤 곡인지 혹시 아실 수 있으면 맞춰보시고요. 샘플 들려주십시오.

굉장히 좀 서정적인 로봇의 어떤 서사가 담긴 곡 같지 않나요? 바로 Raven, The Raven이라는 곡인데 Alan Parsons Project의 곡입니다. That is going to be the last song for today's Music Boutique and for the show as well.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stay dry as well. I leave you with the Alan Parsons Project, The Raven.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

0: 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1: 首尔，我来了。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We started off this morning by listening to Take It or Leave It by Great Good Fine OK. How are you, Morning Groovers? Great Good Fine OK? Rise and shine, everyone. It is time for Morning Groove. Now, talking more about today's opening. 우리는 항상 뭔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 남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But I come to realize that the real comparison has to be yourself from the past. It could be yesterday's you, you from a year ago or a month ago, and things like that. 뭔가 그 남의 성장, 남의 그 잘난 모습은 HD 화질로 보이고 정말 화질이 정말 좋아요.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내 성장은 뭔가 약간 타임레스라서 잘 못 느끼고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가끔씩은 1년 전에 나의 모습, 아니면은 뭐 몇 달 전에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어? 나 꽤 많이 발전했네? 나 좀 많이 컸네? 많이 컸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순간이 분명 있어야 될 것 같아요. I think we often miss our own progress because we see it every single day. It's basically like watching a huge tree grow. You don't notice it until you compare old photos, right? 나무가 자라는 그 모습은 우리가 못 느끼지만 나중에 되고 나서 보면은 이 새끼나무가 언제 이렇게 커버렸지? 이렇게 느끼잖아요. So maybe that is why looking back can be just as important as looking ahead.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앞만 내다보지 말고 또 지나온 나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나를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Morning Groovers, you're tuned into the live edition of Morning Groove. 오늘 역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최애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 Morning Groove입니다. 제가 다른 라디오 듣다가 알았는데 뭐 청취율 조사 기간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남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Morning Groove.

버튼을.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여러분 공의로 전화 오면 저는요 TBS EFM 모닝그루브 듣고 있어요. 하루 종일 들어요. 제 방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밤에도 듣고 생방사수도 하고 생금 생월 생수 하고 있는데 모르셨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해 주시면 그런 게 대답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Will that actually help with the company TBS? 그러니까 도움 된대요. 박은혜 팀장님께서 밖에서 그럼 되지 이러면서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오케이. 알바생들, let's get it. It's your job now.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힌트를 드렸어요. I gave you a hint. So your job is to answer that you listen to Morning Groove every single day if you receive a phone call from zero to number. 요즘에는 이제 01로 오는 전화 받으셔야죠. 알바생들이라면 그런 거다 받으셔야 됩니다. 예, 뭐 무음모드, 뭐 혹시 종료하기 이런 거 금지고요. 뭐 어디 뭐 보험 가입 뭐 이런 거 전화 와도 그냥 다 모닝그룹 들어요 하고 끊어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in advance for doing all of that fabulous job. 좋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TBS EFM 채널 가셔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So you're able to watch me live here with 지봉이 seated in the studio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come on in, everyone. 여러분들의 메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641, also known as 우키키키, Morning Groover says, 안녕하세요. 오프닝은 처음 듣는 것 같네요. 원래 6시 수영 갈때 자전거를 타고 가서 못 듣는데, 비가 와서 차 타고 갔다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따가 출근할 때 다시 오겠습니다. Look at this, Morning Groover. It's only 7 a.m. in the morning, but they have already finished a huge accomplishment this early in the morning. 아직 7시밖에 안 됐고, 아직 잠에 든 사람들이 많은 이 시간에 차를 끌고 가서 그 수영 운동을 하고 흠뻑 땀을 흘리고 씻고 이것까지 다 하신 분이 여기 계세요. 와, 진짜 박수, 박수. Congratulations for finishing your swimming workout. 아,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또 활기차게 비가 오기는 하지만 또 상쾌한 나 자신, 수영을 한나 자신을 만끽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And it's good to hear that you listened to Morning Groove from the very start of the show. Opening is kind of fun, isn't it? 오프닝 되게 재밌지 않아요? 저는 대본을 쓰는 데 있어서 오프닝에 가장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중간부터 들으셔서 좀 아깝기는 하거든요. So I put a lot of effort into writing today's opening, like writing the opening for the whole entire program. So it's good to find out that you tuned in, that you actually caught today's opening. 조국님 일찍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비가 와서 일이 늦게 끝날 예정이라 출석 먼저 남기고 일 끝나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 이렇게 출석을 먼저 남기셨구나. 선 출석 후 체크인 뭐 이런 건가요? 오늘 뭔가 모닝그룹분들 너무 귀여우신 게 아, 그래도 출첵은 사수해야 돼 이래서 메시지라도 남기고 가신 거잖아요. How thankful is that? You guys are the best. Young H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비가 많이 오네요. 안전운전하세요라고 반장님께서 싱싱당부하셨습니다. 아셨죠? 우리 모닝그루버들 오늘 비 오니까 앞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평소보다 천천히 운전하시고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So you have to make extra effort to drive safely than usual because of the weather. 우리 체육부장님, 비가 와도 우리 썸머님의 생방은 막을 수 없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럼요. 무슨 뭐비 따위가 제 생방송을 막는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뭐 정말 천둥번개 치고 눈 오고 해가 쨍쨍하고 너무 더워도 생방은 사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So nothing's gonna stop me from going live. Happy life, 모닝그루버께서. 비가 엄청 오네요. 모두 모두 조심, 안전운전하세요. 비 뚫고 생방 사수하신 썸머피디님 최고. 아, 그럼요. 이 정도 비는 거뜬합니다. 그리고 생방 사수하신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역시 최고의 모닝그루버이십니다. 박수, 박수. 찬이송 모닝그루버. 크크크 굿모닝. 알바 역할 지대로 할게요. 청취율 이렇게 무관심한 라디오 처음 봅니다. 알바들 최저 시급도 못 받지만 해봅시다라고. 그러니까요. 되게 무심하죠. 무심한데 오늘 한번 좀 대놓고 부탁을 드려봤어요. 딴 데는 뭐 난리도 아니더만요. Like if you tune into other radio, of course you shouldn't. But if you do, like they would give out gifts, they would do all sorts of events. 근데 우린 형편 아시잖아요. 우리는 없는 형편이어가지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또 구걸은 합니다, 여러분께. 여러분들 가진 건 없지만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공의로 오는 전화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부탁하기 민망해서 그동안
언급을 안한 거예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you know, it's not easy to ask you guys for all of these favors because we don't have much to give you. 근데 또 이렇게 또 하는 게 힘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파이팅, 파이팅! 좋습니다, 모닝그룹어들. If you want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you can always do that by sending me your text messages.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Now let's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예스, yes, morning groovers, attention, attention.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one simple question, just one question of the day. 일일 일 질문 드리는 MG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Okay, today's question is going to be this.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좋아요. 이제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과거의 나 자신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요. 예전보다 더 잘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So let's all think about it. You always have to compare yourself from the past you, okay? From yourself a year ago or a month ago, whatnot. Just let me know about that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You could be better at driving compared to the past you. You could be better at cooking. You could be better at, I guess, speaking English. I'm pretty sure that you can come up with so many answers to this question. Just think about yourself. Today, the focus is you. 오늘은요, 나 자신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주시고요. 온전히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를 비교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전보다 더 잘하게 된 것, 썸머의 답을 드리자면요. I think I'm pretty good at keeping secrets compared to the past. 예전에는 제가 입이 조금 가벼웠던 것 같아요. 말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는 어머 이거 봐봐라 이거 봐봐라 뭐 이랬대 이랬대 이러면서 막 수다 떠는 거에 엄청 이렇게 치중을 한 반면에 요즘에는 꽤나 좀 묵직하고 과묵하고 좀 남들의 비밀도 잘 지켜주고 제 스스로의 비밀도 잘 지키고 그런 것 같아요. So I'm good at keeping my own secrets and someone else's secret. 근데 이게 좀 당연한 건가? 당연한 걸 제가 좀 잘 못했었어요. 제 자신에 대한 비밀도 막 그냥 다 이제 막 알려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꽤나 과묵해지고 이제 좀 입도 무거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o I am so good at keeping secrets compared to the to myself from the past.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전보다 나 이거 더 잘해요 싶은 게 있다면 떠오르는 게 있다면 지금 당장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will collect your messages and introduce them later in the show. Alright, everyone.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Knox Learn to Fly.

0: rain advisories have already been issued for parts of Gyeonggi, Gangwon, and Chungnam. Meanwhile, Yeongnam and Jeju will continue to experience sweltering heat, with feels-like temperatures reaching around 33 degrees Celsius. Some southern areas may also experience tropical nights, meaning temperatures will stay unusually warm even after sunset. As for this afternoon's temperatures, highs are forecast to reach 27 degrees Celsius in Seoul, 32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and Daegu, 30 degrees Celsius in Gwangju, and 28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3.8 degrees Celsius. If you're in the rain-affected regions, be prepared for intense downpours. So today, I want to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were before.
1: 예전보다 훨씬 능숙해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거입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계속해서 사연으로 알려주세요.
0: 6497 responded.
1: 점점 요리를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작은 코로나 때였던 것 같은데 나가서 먹는 게 어렵다 보니 유튜브로 각종 레시피를 찾아서 따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셰프 부럽지 않을 정도의 빠른 칼질과 맛을 자랑합니다. 특히 한식 잘해요. 한식은 손맛이죠.
0: So I've become better at cooking. During this COVID era, I started to cook, you know, getting all the recipes from YouTubes. And now I have become quite an expert in cooking Korean food.
1: 이게 요리를 못한다라는 거는 요즘에는 좀 핑계 같기는 해요. 요즘에는 사실 못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밖에서 놀라시는데 아니 이렇게 레시피가 쉽게 나오고 그거를 그대로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 요리 못해 이거는 뭔가 이제 핑계가 아닐까 그건 의지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I mean of course if you reach a certain level yes there is some sort of expertise in creating recipes and adding some extra flavors into the food. But to a certain level, I'm pretty sure everyone can cook.
1: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요리를 진짜 못하는 건 이거 아닐까요? 레시피에서 소금 3 티스푼 넣어주세요 이랬는데 이거는 심심하니까 스킵할까? 이러면서 요리를 하는 건 이제 못하는 거겠지만 그 디렉션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0: Check-in messages from Hajin Morning Groover. Good morning입니다. 오늘 하루 상쾌하게 출발합니다. 왜 상쾌하실까요? 비가 좀 좋으신가요? 제 차가 좀 상쾌해졌어요. 비 때문에 요즘에 세차할 일이 없어요. 아주 비가 깨끗하게 씻어줘가지고. 펭귄킬러 모닝 그루버, 서비 모닝 그루버 오셨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hecking in this early in the morning.
1: So, yes, today's topic is going to be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Think about it and let me know.
0: Then send us your messages to sharp1013 or leave your comments if you'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Here is Surfaces. Come with me.

Morning, Groovers, and our 알바생들, let's go! It's time for you to get some working done. 오늘 질문이 있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알바생들 오늘 열일해 주실 거죠? So today's question is to think about the things that you're better at now compared to you in the past. 예전보다 내가 더 잘하게 된 것, 예전보다는 그래도 능숙해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저도 전보다 요리를 조금 더 잘해진 것 같아요. 주말에 남편이 김치 부친 게 먹고 싶다고 했는데 부침가루랑 물 조절을 잘 못해서 예전에 두 번 다 실패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오징어를 넣고 백종원 아저씨 도움을 받아가면서 성공했어요. 사모님도 해드려보고 싶네요. The Wonder said that thing you do 신청해보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 뭐예요? 감동 감동. So I think I've become slightly a better cook than before over the weekend. My husband said he wanted to eat kimchi pancakes and in the past I failed twice because I couldn't get the ratio of the pancake mix and water right. But this time I added squid and successfully made it to my husband. 아, 이 오징어 김치전 진짜 맛있겠다. 오늘 같은 날씨에 진짜 완전 먹어야 되는 그런 요리인데 바삭하게 되게 맛있게 잘 됐나 봐요. 물 조절이 완전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So the ratio of water is like the most important part when it comes to making kimchi pancake. You gotta make it crispy. Like the crisp is the most important part ever. 그러니까요. 하다 보면 는다니까요. 요리라는 게.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뭔가 물 조절을 완벽하게 땅땅 잘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순 있는데 그래도 시행착오 끝에 결국에는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아, 근데 문제는 다음번에 하면은 또 비율이 망해요. 그죠? 다음번에도 그 비율이 나온다는 보상은 없고 그치만 하다 보면 진짜 느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성공한 그 바삭한 부침개를 먹는 그 뿌듯함 어떤데요? 그리고 펭귄킬러님께서 They actually gave me a comment about cooking, about what I said earlier. 썸머님, 요리를 하는 것과 맛을 내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래도 레시피가 잘 되어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해줬습니다. So I did mention earlier that, you know, everybody can cook because we have all these recipes on YouTube, so you can easily find those recipes, and if you just follow those recipes, you can become a good cook. But they say that being a good cook and being able to make that great taste is totally different from being able to know how to cook.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죄송해요. 제가 스스로 요리를 좀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건방지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 요리 다 잘하는 거 아니야? 다 나처럼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요. 갑자기 또 박은희 팀장님이 생각이 나긴 했네요. 이게 암만 요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셔도 보니까 요리를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귀신같이 엄마가 한 반찬은 딱 감별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 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맛을 내는 거는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인정, 펭귄킬러님. Thank you for pointing that out for me. 좋아요, 여러분들. 뭐 요리를 뭐 떠나서 요리뿐만이 아니라 예전보다 저 이거 훨씬 능숙해졌어요. 예전보다 말을 잘하게 됐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제법 이걸 잘해요 싶은 사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오케이, 이 사연 한번 읽고 노래 들어볼게요.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께서는요 모닝그룹을 많이 들었더니

예전보다 좋은 노래도 많이 알게 되고, 썸머피디님의 영어로 얘기하실 때, 알아듣는 단어도 늘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listening to Morning Groove, I got to find out about some great music, and also I get to pick up some of the words spoken by Summer PD when she's speaking in English. 그러니까요, 발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듣다 보면은, 솔직히 좋은 노래, 이런 선곡을 어디서 들어보시겠습니까? You won't listen to these kind of songs that we play for you, like elsewhere. 어디서든 들어볼 수가 없어요. 적절한 이렇게 좀그 비율과 어떤 분위기 플로우에 맞는 이 귀신 같은 선곡은 only DJ 바. 자꾸 DJ 바라고 할래? 아까 막 이러셨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겁니다. 더 괜찮은 이름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전 지금까지는 너무 좋거든요. 뭔가 독보적이잖아요. 그쵸?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DJ 바. 바바바바. 좋습니다. 여러분들, 청취율 조사 전화 올때 이런 얘기를 하시면 돼요. Actually, in fact, recommend this radio to the person calling you. 그래서, 아, 청취율 조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근데 진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괜찮거든요. 아이 키우세요? 아이와 들으면 더 재밌어요. 이런 추천 멘트까지 날려주셔야 진정한 모닝그루브의 어떤 에이스 알바생이라고 할수 있을까? So do that job, everyone. Spread the words about Morning Groove. All right,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요. This is The Wonders, That Thing You Do.

And that was Bruce Chanel, Hey Baby, requested by 얼짱님 Morning Groover. Thank you for this song request. What a nice throwback. 이 노래는 DJ OC라고 리메이크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이 사람 노래 버전도 되게 좋아요. Hey, hey, baby, ooh, ah, 막 이러면서. I wanna know 막 되게 신나는 바이브로 부르는데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저랑 어울릴 것 같다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is request. And the message continues by 얼짱님. 청취율 조사 오키오키 접수요. 알바생 땀은 마를 날이 없군요. 라고 해줬습니다. That's right. You gotta keep yourself busy, especially during this audio research period. Yes, receive that call from 02 and just tell them that, hey, I listen to Morning Groove. 그리고 저는 확실히 예전보다 화장 스킬은 늘은 것 같네요. 대학생 때 제 화장한 얼굴 눈감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think I'm better at putting on my makeup compared to the past myself, past me, back in college. Yeah.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과거 사진을 안 봐요. 그래서 대학교 때 뭐 풋풋한 시절 뭐 이런 사진 같은 거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면 도깨비 그 잡채예요, 진짜. 왜 이렇게 화장을 이상하게 하고 다녔는지. Like, I had no idea that I was looking like that when I was in college. I thought that was pretty. But then later, I'm like so regretting. I'm like, why did I do that? Why didn't I don't know, like get some lessons at a makeup academy or something. 화장 학원이나 다닐 걸 왜 이렇게 화장을 이상하게 하고 다녔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 내 친구들이 말리지 않았지? 그런 스모키 화장 하고 다니는데. 어쨌든 화장이 스킬이 좀 늘었다고 하시는데 완전 공감하는 바이고요. 우리 금수저 신바 모닝 그룹어 굿모닝 예전보다 말빨이 늘었어요. 부장님 사장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빨도 늘고 눈치도 잘 보게 됐네요. 원래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인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잘 하게 되더라고요.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So I think my eloquence has improved compared to before dealing with managers and CEOs. I naturally became better with my words and quick-witted. Also, and I'm originally the type who doesn't talk that much, but since making a living is important, I ended up becoming good at it. I know, it is all about that survival, you know? 내가 이런 걸 잘하든 못하든 결국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못하는 것도 다 하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뭐 사장님 대하고 부장님 대하는 거 힘들고 고되셨겠지만 그래도 스킬 하나는 get 하셨잖아요. So as long as that you are able to acquire some sort of skills, very particular skills, that counts right. 먹고 사는 게 뭐 힘들고 이래도 결국에는 돌아오는 거 하나쯤, 남는 거 하나쯤은 있는 것 같아요. 줄무늬 모닝그룹 오셨네요. Welcome.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라고 스마일 출첵해주셨고 원더헙 모닝그룹어도 오셨네요. Hello, hello. 반가워요. 그리고 308 하나 모닝그룹어 정말 출근길에 오랜만에 들었는데 썸머PD 복귀하셨네요. 텐션은 더

오르신 거를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So you just found out about my return to Morning Groove. 작년 10월에 복귀했어요.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3개월만 있으면 1년 되네요. So yeah, it's been quite long since I've returned to Morning Groove, but thank you for realizing it. It's never too late to find out about Morning Groove, right? 감사합니다. 우리 땅콩파라나 모닝그루버 저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죠? 저도 반가운데 앞으로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모닝그루버들 예전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진 것, 능숙해진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So what are you better at now than you were before?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어요.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들어와 주시고요. 오, 우리 선셋 모닝그루버 is here. 묵직하고 엥? 과묵하시고 응? 비밀을 잘 지키는 어? 그렇다 치고 썸머 누나랑 티봉이 오늘도 까꿍 와 이렇게 저를 매기셨어요. 이 물음표 뭐죠? Why are you questioning about the fact that I'm quiet and silent? 저는 왜 또 웃고 있죠? 저도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웃는 거겠죠? 어쨌든 더 잘하게 된 것은 알바 활동이요. 토달지 않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 당당하게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요. 여보세요? 어디라고요? 보험 아 됐고요. TBS EFM 모닝그룹만 밤낮으로 들어요. 부럽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at is something that you're skilled at. Being able to work for Morning Groove no matter what. 그럼요. 정말 좋은 스킬이고 정말 이 모범 답안을 선생 모닝그루버께서 보여주셨네. So morning groovers, if you're ever confused, go copy what 선생 모닝그루버 has said.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답 뭐라고 하지? 아 나 청취율 조사 뭐라고 봤지? 선모가 뭐라고 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생 모닝그루버 우리 모범 알바생의 이 모범 답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That's how you do it. I see you. I see you. Keep up the good work, morning groovers. 계속해서 잘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I'm gonna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everyone. 저 돌아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아주시고 채널 고정! Stay tuned, everyone. This is Lainey. Good girls.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Welcome back, Morning Groovers. You're listening to a fabulous morning radio show called Morning Groove on TBS EFM. And I am your host, Summer. Welcome, welcome. We are live in the studio.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저의 최애, 여러분들의 최애 라디오 Morning Groove이고요.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through Thrill in the Capital Region. And also, we're on Viobo Radio, so if you want to watch me, come visit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BS EFM 유튜브 채널에서 보는 라디오 현재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And normally we're live on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월수금 저희가 주로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I did mention that I have to give you a special announcement today, right? About the guest that's coming this Friday.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게스트 초청을 했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나 뭐 강주은 씨나 뭐 크리스티나 분들보다 좀 더 대단한 분이 올 건데요. 어떤 분이 오시냐면요. 바로바로 누구게요? 아 이거 퀴즈 할걸 그랬어요. 너무 바로 공개하는 느낌이라서 제가 마음이 살짝 이렇게 편하진 않거든요. So we're gonna be having a special guest called Christina in the studio, but it's not the Christina who goes 그렇구나 이분 말고 real Christina, everyone. 이 Christina PD님, Christina 선배님 금요일 날 함께할 예정입니다. 박수! 여러분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So she used to host for Morning Groove as well while I was absent. Morning Groove를 또 이제 진행을 해주셨고 책임을 져주셨던 우리 크리스티나, 우리의 모닝글 패밀리 크리스티나가 금요일 날 무려 휴가를 내시고 찾아오시기로 했습니다. How awesome is that?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막 알려드려야 되니까 일주일 전부터 저는 연락을 너무 드리고 싶었거든요. As a power J, I wanted to announce her, like what time she's supposed to come, the things that she has to prepare. But then she's like a power P, like totally the opposite of me. 그래서 아 약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지금 알려드리면 너무 놀라시겠지? 아 조금만 금요일에 나오시니까 목요일 밤에 알려드리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연락을 아직 안 드리고 있어요. But she knows that she's coming. At least she knows the time. I hope so. 생각을 해봤는데 MBTI가 저랑 다 반대시네. I'm an ENTJ. She's an ISFP. 와 겹치는 게 1도 없어. But we get along so well.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Christina, the person who has a completely different MBTI as me, will be coming to Morning Groove and we'll be having some great time on Coin 노래방 together. 같이 또 Coin 노래방 저희가 시간 가져볼 거고 막 파티하는 분위기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 금요일에도 생방사수, 보이는 라디오 사수 해주세요. Thank you very much, everyone. We have a message from a new Morning Groover, 9167. 라디오 들으면서 처음으로 문자하네요.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을 하는데 아침에 들으면서 출근길이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Sent from 딸랑이 엄마.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힘이 난다는 문자 또 보내주시면 제가 되게 힘이 또 데려나기도 하고 항상 궁금하거든요. I always wonder to myself, okay, who might be listening at this moment? 도대체 누가 들으실까? 막 되게 궁금한데 이렇게 저요저요 등판해주시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힘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축축 처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이런 행복한 기운, 행복한 에너지 많이 많이 최대한 받으시고 이 힘으로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go back to MG Q&A because we want to introduce this one message from Chani Song about the things that you're much better at compared to the past. 우리 찬이 송 모닝 그룹께서는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삶과 문제에 대한 여유가 조금 늘은 것 같아요. 애들 사춘기 보내고 일하면서 가진 경험을 하다 보니 문제가 일어나면 당황도 하기는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마인드 태도가 여유가 있어진 것 같아요. I think as I get older, I have developed a bit more peace of mind regarding life and problems. Having gone through my kids' puberty and gained all sorts of experiences while working, I still get flustered when a problem arises, but my mindset and attitude have become much more relaxed than before. I guess you learn your lesson as you experience those hardships in life. That's why I think experiencing all of that is really inevitable.
1: 뭔가 나이를 먹어감으로써 삶과 그런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그 기간 안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거를 딱 경험을 하고 넘어서야지 성장을 하는 것처럼 그 성장을 하고 나면은 내 자신이 훨씬 더 성숙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아, 막 진짜 대학 입시 공부 너무 싫어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네 인생에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지? 좀더 살아봐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어릴 땐 공감을 못했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학생 때는 공부 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All you gotta do is sit on a desk and study because your parents will support you no matter what. They will feed you. But as you become an adult, you have, you know, all these kind of problems. 뭐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먹사니즘 등등 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인간 관계 막 이런 것도 걱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연륜이 쌓이면서 이런 경험 스킬 뭐 이런 것도 느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예전보다 내가 훨씬 잘하게 된 것, 내가 능숙해진 것이 있다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우리 0117 모닝그룹어 서머피디님 토이스토리 보셨나요? 흑, 유유. 제 인생 영화인데 왜 우세요? 오랜만에 극장에서 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혹시 안 보신 분들 모두 모두 추천드려요. 토이스토리 5에 나온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신청합니다. So what's out recently is Toy Story 5, right? I did watch Toy Story 4 a couple of years ago. And I watched it with, who did I watch it with? I watched it with Greg, actually. 저 그렉이랑 같이 Toy Story 4 봤네. 아, 재밌게 봤거든요.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Does the story link together? I'm not so sure. But I'm pretty sure that I would definitely check Toy Story 5 out. 그렉 보고 다시 보러 가자 그럴까? 토이 스토리 같이 보는 친구가 되어 버렸네요. Alright, morning givers. I will be back for our segment Remake Rewind. 토크나로 돌아올 테니까요. Meanwhile, let's have a listen to this song requested by 0117 morning giver Taylor Swift, I Knew It, I Knew You.

It is time for our music segment, Remake Rewind.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넘나드는 코너입니다. Here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artist is. Then,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your memories of the original musician, your fun facts, or just any thoughts about them. 노래 한 곡을 오늘도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노래를 들으시는 동안 이 노래의 원곡자가 누구인지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그 원곡자에 가진 나의 생각, 뭐 그 가수에 대한 추억 등등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보태서 보내주시면 우리 고급진 고품격 음악 토크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everyone.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by 진우션. 내 전화번호 말고 다른 노래를 들을 건데요. 이 노래도 꽤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We're gonna have a listen to How Deep Is Your Love by 진우션. 진우션께서 리메이크 샘플링을 한 곡인데요. How Deep Is Your Love 같이 한번 들어볼 거예요. 지금 이 리메이크 곡도 듣고 이따가 원곡도 같이 들어볼 거거든요. So yes,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about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of the song that we're about to listen to, How Deep Is Your Love. I am going to provide you a hint, a very kind and generous hint. So listen up. 힌트 제가 친절하게 또 드릴게요. 자, How Deep Is Your Love의 오리지널 원곡자는요. 정답은요. 여러분들께서 콩비지를 드시다가 콩비지 아시죠? 콩비지? 콩비지를 드시다가 정답이 떠오르실 수가 있어요. 아, 콩비지. 그 콩으로 갈아가지고 만든 그 따끈따끈한 콩비지. Oh, how deep is your love, 콩비지? 이렇게 드시다 보면은 정답! 하고 떠오르실 수 있고요. And for some English hints, okay. So Summer is a very busy person. Busy person because after the show, she has to go back to work. She has to prepare for some meetings. She has to go shooting. She has to edit some videos. So Summer has a very, very busy, busy, busy day. All busy. I'm gonna be so busy eating 콩비지. 어때요? 콩비지 먹느라고 굉장히 비지한 Summer. 아, 다 들었습니다. 오늘 힌트는 이거였고요. 자, How Deep Is Your Love 원곡자 누구인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맞춰주세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Let's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by 진우션, How Deep Is Your Love. Like this.

That was Chinushan with How Deep Is Your Love? And I threw you guys a question about the original musician. So your job is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towards this music. 원곡자가 누구일까요? 정답들이 속속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얼짱님께서 정답 베리베리 비지스. 와, 진우션 버전 처음 듣는데 너무 세련되고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베리베리 비지스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힌트를 진짜 거의 다 드렸는데 여러분들, 서비님께서는요, 콩 비지스요, 비즈니스 라고. 아, 은근히 또 여러분들 아재 개그 좋아하신다는가요? 썸머 힌트 뭐야? 아재 이러면서 솔직히 피식피식 하셨죠? 펭귄킬러님, 비지스? 비지비지 하니까 비지스가 딱 떠오르는데요. 진우션도 이런 곡이 있었네요. 역시 펭귄킬러님. You got it, you got it. You picked up my hint just like that. 진우션도 이런 곡이 있습니다. Actually, a lot of musicians sampled or remade this music. 저는 개인적으로 진우션 버전도 좋아하고 I also love the version by PJ Morton, who is a band member of Maroon 5. Maroon 5의 아마 드러머였던 친구인데 친구는 아니죠. 아무튼 그 드러머였는데 이 드러머분께서 노래를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 드러머분께서 How Deep Is Your Love? 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한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도 전 되게 좋아합니다. And also another guest from Happy Life Morning Groover. Oh, I guess not a guest. 이 버전은 익숙하지가 않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m not quite used to this version by 진우션.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은근히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the basic line is very similar to the original song. 코드가 굉장히 또 비슷하잖아요. 원곡이랑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샘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의 힙합과 랩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I'm pretty sure you guys would be able to find out about the original musician just like the others. 맞습니다. 정답은 BG's 맞아요. 콩비지 아니죠. Busy person, busy 아니죠. BG's 였습니다. So yes, BG's released this song How Deep Is Your Love as their song. This song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1977. 77년도에 나온 노래입니다. How Deep Is Your Love was written by the Bee Gees for the soundtrack to Saturday Night Fever. And, you know, this soft, soothing ballad became one of the trio's biggest international hits. It remains as one of the Bee Gees' most enduring love songs. Stay Alive, 이 노래도 되게 유명하지만 How Deep Is Your Love, 이 로맨틱한 노래도 있거든요. How can their genre can skip from here and there? 되게 장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뮤직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h, by the way, speaking of PJ Morton, actually, he used to be the band member who played keyboards, not the drum. 드러머가 아니라 키보드 하셨던 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Anyways, have a listen to his version too. PJ Morton 버전도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좋고요. The remake version released in 1997 on 진우션's second album, The Real How Deep Is Your Love, samples the melody of the Bee Gees' 1977 classic while blending it with YG Entertainment signature hip-hop style. 그래서 원곡을 이제 뛰어넘은 샘플 버전은 1997년도에 나왔고요. Some interesting fact, during the late 1990s, YG artists frequently sampled classic soul, funk, and pop records, and Chinushan's How Deep Is Your Love is, you know, one of the label's best-known examples of reimagining a Western pop classic for Korean hip-hop audiences. 한국 노래 중에서 의외로 또 이렇게 러브 발라드를 약간 힙합, R&B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것들이 은근히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You know, remember last time where I introduced 윤미래의 삶의 향기? 이 노래도 되게 예전에 이제 클래식한 팝을 뭔가 R&B? 그 다음에 힙합 버전으로 내보낸 노래이잖아요. 진우션의 How Deep Is Your Love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Very soon,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soundtrack, the original version of Bee Gees. 원곡을 들어볼 텐데요. 제가 맨날 밀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비지스의 I know your eyes in the morning star, 나나나 이거 할 때 And the moment that you wonderful, 몸에는 대추가 좋다. 이거 자꾸 밀고 있거든요.

한번 대출을 생각해보면서 들으면 또 나름대로 듣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원래 가사가 And the moment that you're wonderful to me 뭐 이런 건데 And the moment that you're wonderful for me 몸에는 대추가 wonderful하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림수가 아니었을까요? 이런 한국 그 케이팝에 진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림수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보면서 대추 생각하면서 노래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So that was today's Remake Rewind, everyone. Later on the show, we have news headlines coming up and also some more of weather updates. And I'll talk to you guys more about today's topic for MG Q&A. 오늘 MG Q&A 질문도 이제 남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전보다 잘하게 되는 것, 훨씬 능숙해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What are you better at now than you were before? 계속해서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if you're watching me on viewable radio, 보는 라디오 시청하시고 계시면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또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I'll get back to you guys, everyone. But meanwhile, we're gonna have a listen to finally the original. Song of How Deep Is Your Love. 대추를 생각하시면서 떼창하면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so don't go anywhere and stay tuned. Here is BJ's How Deep Is Your Love.

TBS EFM. During the hot summer, the chances of experiencing

And we have some late arrivals. 우리 지각생 모닝 그룹어들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각생 누구누구야? What a tank 모닝 그룹어. 출첵합니다. 지각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Dr. Paper 모닝 그룹어. 굿모닝. 인사가 늦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지각을 하셔도 그 어떤 페널티도 없는 모닝 그룹입니다. 다만 제가 언급은 할 거예요. 우리 지각생.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이제서야 출첵하셨나요? 바쁜 아침 보내고 계신가요? 마음만은 여유를 찾는 아름다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Okay, morning givers. What are you good at now compared to the past? 여러분들, 예전보다 나 이거 좀더 잘해요. 싶은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 받고 있는데요. For that, we have an answer from 사뚜기 morning griever. 우리 사뚜기 morning griever는 지금 뭘더 잘하시나? 한 가지 일을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6년 전에 독립을 해서 작은 제 사업체도 운영 중이고요. 자나깨나 한 가지 일만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예전보다 잘하게 되어서 전문가가 되었답니다. 우리 가족 먹고 살게 해주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신청곡은 Air Supply의 Even the Nights Are Better. I've been doing the same job for over 20 years. After working at a company for about 15 years, I became independent 6 years ago and I'm currently running my own small business. Since I've been dedicated to this one thing day and night, I naturally became better at it and then before and became an expert. I love this job that puts food on the table for my family members. 아, 멋지시네요. 한 가지 일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거 했다가도 오만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일이 나한테 맞나? 아, 이걸 앞으로 10년, 20년 더 해야 된다니,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그거를 지금 이미 후딱 20년이 넘었는데도 하고 계신 거예요. Amazing! You're doing like a fabulous job, and that is putting the food for your family members' table. 이렇게 또 든든한 가장의 사뚜기 모닝그루버이십니다. 한 가지 일을 10년 만에도 전문가가 된다고 하긴 하는데 20년이면은 뭐 거의 뭐 CEO급이시죠. 이미 사업체도 운영을 중이시라고 하시니까 그 사업하시는 거 승승장구하시고 꽃길만 앞으로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let's now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사뚜기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다 같이 들어볼까요? Air Supply, Even the Nights Are Better.

That was real speedwagons can't fight this feeling. 민준리나맘님께서 예전보다 잘하는 것. 저는 요리입니다. 10년 전에는 할줄 아는 게 없어서 계란 후라이, 삶은 계란, 계란 요리만 잔뜩 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저것 다 만들어 먹고 있어요. 맛있답니다. So my answer is cooking. 10 years ago, I didn't know how to make anything, so I only made lots of egg dishes, like fried eggs and boiled eggs, but now I cook and eat all sorts of different things. Well, good for you. I told you so. 요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할수 있다니까요, 다들. 뭔가 요리를 할 때마다 다 망하고 뿔코 막 짜고 막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어느 정도 기본, 그러니까 먹을 만한 음식 정도의 레벨까지는 할수 있다. So everybody can cook until an extent where people can kind of eat your food, where it's an edible food. But to be an expert, now that's a total different story mentioned by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어쨌든 요리는 하다 보면 는다. 언어도 하다 보면 는다. 하다 보면 안 느는 게뭐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다할수 있어요. 파이팅! 우리 서비 모닝 그루버께서는요. 저는 유연함이요. 갑자기 일정이 바뀌거나 계획이 바뀌어도 잠깐 당황하고 그 상황에 맞춰갑니다. 예전에는 하기로 한 것에 고집을 부렸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다는 것을 나이 들다 보니 알게 된것 같아요. 일이든 어떤 것든이든요. 골프 칠 때도 자꾸 왼쪽으로 공이 가면 오른쪽으로 에이밍 자꾸 쳐요. 오늘은 그런 날이다 하면서 말이죠. So what I'm better at than before is flexibility. Even if a schedule or plan changes suddenly, I only panic for a brief moment and just adapt to the situation. And it goes the same when I play the golf too. 그러게 말이에요. 뭐 진짜 그거대로 막 고집한다고 해서 그거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고집한다고 했는데 그거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내 탓을 하게 돼요. 그래서 You just gotta be flexible to some extent to the situation, you know? If you have a very strict plan for something, yeah, you might as well go with it, but life just doesn't work that way. 인생이 그렇죠? 저도 원래 파워 J여가지고, 막 여행 갈 때도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계획 세우고 막 이랬었거든요. So I would plan for a trip, like really specifically based on time slots and everything. But then, you know, like it just never happens that way. 그래서 좀 유연해진 것도 있고, 뭔가 생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좀 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제작하는 사람들은 피가 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When you do a live show, you know, things kind of like twist and never go the way you expected. 뭐, 큐시트에 짜여져 있는 대로 절대 노래 선곡이 나가지 않고요. 바구레 팀장님께서 아침마다 이렇게 큐시트를 보내주세요, 저한테.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정성스럽게 주시지만, We barely play the songs that are on the list. Like, only half of them, actually. 여기에 이제 절반 정도만 원래대로 나가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의 그 신청곡과 플로우에 맞게끔 또 선곡을 다시 하시기 때문에.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하십니다.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me to wrap up the program, everyone.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이렇게 돌아왔네요. 여러분, 청취율 조사 알바는 이어집니다. 방송은 끝나도 여러분들은 초과 근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02로 전화 오면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초과 근무 중인데요. 모닝 그루브 듣습니다. 초과 수당은 어디서 받을 수 있죠? 뭐 이런 거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제가 시켰다고 하지 마세요. Anyways, morning viewers, be prepared for another live session this Friday because we will have Christina PD님 joining me in the studio. That's gonna be so fun.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at morninggroove.tbs. 그리고 다시 보기, 다시 듣기는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금수저 심바 모닝 그루버, Torius Ivan Youth. This has been Summer Lee. I hope you guys have a safe day because it's raining outside. Drive safely, walk slowly, don't fall off. 넘어지지 마시고요. 오늘 전방 주시하시면서 조심조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or 은입니다. So there's a natural English expression for saying that you lean more toward one side than the other, and that's exactly what we are learning today. 예를 들어서요, 요즘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축구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도 뭐 축구 관심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more of a baseball guy. 저는 뭐 축구보다는 이란 편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저는 좀 야구 쪽입니다. 저는 야구맨입니다. 야구 쪽으로 좀 더 치우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뭔가 나는 야구밖에 몰라라는 것보다는 나는 그쪽보다는 이쪽입니다. 라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표현의 핵심은요. I'm more of a something.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이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굳이 말하자면 나는 이런 쪽이야 라는 뉘앙스를 자연스럽게 전달한다는 점이죠. So the key to this expression is that you're not saying, you know, outright, this is exactly who I am. Instead, it naturally gives the feeling of, if I had to choose, I'll say I'm more this kind of person. 그래서 굉장히 여러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적용이 되는데, in terms of personality, you know, you can say something like, I'm more of a planner. 여행을 갈 때 뭐 준비하는 사람이 따로 보통 있잖아요, 그죠? I'm more of a planner.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 있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야. I'm more of a homebod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 나는 아침형이야, 뭐 저녁형이야 할 때는 I'm more of a morning person. 보통 저녁형이면은 I'm more of a night ow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more of라는 거는 이쪽으로 좀 더 치우쳐져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배워볼 simple expression은 I'm more of a something person. 그래서 I'm more of a 무슨 person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명사. 나는 I'm more of a planner. You know, I'm more of a speaker. 아예 명사가 바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 person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Depending on what you want to say. I'm more of a boomock guy. or I'm more of a 찍먹. 부먹 찍먹 그 또 이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로 뭐 person, guy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 대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I'm more of a person or more of a something 표현해서 여러분들의 성향을 한번 표현해 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또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이라 비가 오는... Where is my mind at, right? 비가 오는 수요일이네요. Rod Stewart입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rain?

Rod Stewart, Have You Ever Seen the Rain? Originally by Creedence Clearwater Revival, CCR의 원곡을 Rod Stewart가 리메이크한 버전이죠. 둘 다 참 좋습니다. 원곡도 참 좋아하는데 Rod Stewart has something special with his voice, huh? Don't you think? So today, Hump Day EQ 영어 time, right? Today's expression, I'm more of a something person or just a something, just a kind of a, I don't know, indefinite way of, easier way of explaining your personality or, you know, your trait. 8532님께서는 월요일이면 큰일 나요. 이틀만 일하고 또 쉬어야죠. I have made a huge mistake. 죄송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망언을 했네요.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라는 망언을 했는데요. 사과드리고요. 큰일 납니다. 수요일 맞습니다. 이틀 더 일하고 two more days and off to weekend. 그래서 이 표현이 아무래도 이 비교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So you can naturally extend this expression using then, 비교급을 사용해서 좀 더 이렇게 비교 대상이 뭔지를 또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 그 다음에 커피를 뭐 카페인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은 이제 티를 alternative로 대체제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So there are coffee people and there are people who prefer not to drink any caffeinated drinks. 그런 경우에는 나는 coffee person이다. I'm more of a coffee person than a tea person. 아니면 conversely, you know, I'm more of a tea person than a coffee person. 그렇게 이 than을 사용해서 더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죠. For example, easy example would be I'm definitely more of a winter person than a summer person. 여름보다는 나는 겨울 사람이다. 겨울형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So 그런 then을 사용해서 좀 비교급으로 또 여러분들 example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quality over 또 quantity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I'm more of a quality over quantity person. 양보다는 질이다. 아니면 질보다는 양이다. 이렇게 I'm more of a quantity over quality person.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 어떤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의 노래 듣겠습니다. This is featuring 영준 of Brown Eyed Soul, 장마.

couple of tracks, UV40 Can't Help Falling in Love, and Noel Gallagher and the High Flying Birds, a.k.a. What a Lif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Let's get to one more, sentences, one more sentence sent in by our Kitty님, and then move on to the second half of the show. This is from 스카프 들은 낙타님. 얼음 옵션 고를 수 있는 곳에서는 얼음을 취향에 따라 주문할 수 있는 것도 좋아요. 각얼음파, 갈린 얼음파. I love places where you can choose your ice just the way you like it. Team ice cubes or team crushed ice. 이 팀이란 표현도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 I am team ice cube. 하면 나는 각 얼음파. I'm a team crushed ice. Ice. 나는 갈린 얼음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I am a team 찍먹 or I'm a team 부먹. 이렇게 나는 부먹 팀이다. 찍먹 팀이다. 이렇게 또 팀을 사용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쓸 수 있고요. And also 스카프타라 두른 낙타님 says I'm more of an optimist. I'm more of an optimist. I try to find and see the good in people. I have no right to judge others because I'm not perfect as well. Great. So I'm more of an optimist than a pessimist, I guess. 약간 낙관론자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좋은 면을 찾은. 너무 좋은 자세이죠. 그죠? I think I love people who compliment people. 이 주위를 보면은 항상 좀 뭘 해도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비관적인 말이 많은 사람들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낙관적인 말, 좋은 면만을 찾아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이렇게 선호도는 뭐 이렇게 굳이 얘기 안 해도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하죠. 감사드립니다. 스카프 드루 낙타님도 항상 이 저희 채팅방에서도 옵티미스트, 항상 이 낙관적인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항상 주시는 분인데요. 감사드립니다. The her request song is also really represents her optimism and optimistic style. Pharrell Williams이죠. 마지막 곡으로 듣겠습니다. 이 3,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Happy.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on the FM dial.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2 a.m. YouTube i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as Poinen Radio.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문자는 샵 1013, 50원, 100원, 짧은 문자, 긴 문자, 그 정도 비용이 듭니다. So, your song requests, the stories, shout-outs, you know, send them all my way. 아니면 just a simple message that you are listening to our show really make our day as well. So, let us know how you're doing and so forth. 좋습니다. Hump Day EQ 영어 expression, I am more of something. 뭔가 좀 완곡한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표현법을 배워봤습니다. Maybe one more message and we'll move on, okay? 575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I'm more of a music person than an exercise person. 그렇군요. 나는 약간 음악 쪽 사람이야. 그냥 운동보다는 음악 쪽 사람이야. 운동과 음악이 상반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나요? Is music the opposite of exercise? They can actually go hand in hand, right? Exercising while listening to music. Anyways, 5750님 says, since great music gets my heart pumping, it's basically my workout for the day. At least that's how I rationalize it. That's a great logic, I think. 아주 좋은 음악은 나의 심장을 뛰게 하기 때문에 워크아웃, 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음악을 듣는 것이, 그죠? At least that's how I rationalize it. 그렇게 정당화 시킨다. 신나. 좋습니다. However you put it, you are right. 맞으시고요. 매일매일이 음악이고, 1012, 1013, 이큐피디님, 큐티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Every day is music for me, and I love spending time listening to 101, 2103.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따뜻한 말씀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신청곡 함께 주셨는데 들어볼까요? KC and JoJo입니다. All My Life.

좀 선입견이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두려운 존재?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 꽤 있는데, 강아지는 보통 굉장히 뭐라 그럴까, 프렌들리하고 퍼스너블하게 느껴지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So, great example. 뽀글님, I'm more of a dog person. So I guess if you're a dog person, right, you know, you'd be subscribing to different dog channels and Instagram accounts. I think that's pretty natural, right? That's dog lovers, due diligence, sort of their duty.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죠? 좋습니다. 뽀글님의 신청곡 듣고 그럼 오늘은 뮤직부티크 조금 일찍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좀 다룰 내용이 많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플로이드입니다. See Us.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원래 올렸었는데요. 요즘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카이브가 되어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1013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If you are listening to a Music Boutique last Wednesday, you might remember we talked about something called the Talk Box. 지난 수요일날 이제 뮤직 부티크 들으셨다면 톡박스라는 아주 희한한 음향 기계 기재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We also heard some classic talkbox tracks, including you know songs by Bon Jovi, whose guitarist Richie Sambora is a maestro of talkbox, and also Tupac's California Love and you know Bruno Mars' 24K Magic. 뭐 대표적인 곡들 많이 들려드렸었죠. Bon Jovi, Tupac, 그다음에 Bruno Mars' 24K Magic. So today we are looking at another vocal effect that is often confused with the talkbox because it sounds kind of similar, but it works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And we are talking about vocoder today. 오늘은 약간의 또 공부가 되겠네요. 너무 많은 공부가 있는 게 아닌지 오늘 또 영어 공부까지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톡박스와 또 음색이 비슷해서 이게 혼동이 되고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완전히 이 다른 작동 원리를 갖고 있는 이 보코더에 대해서 이 보코더라는 악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코더는요. VOCODER 사람의 목소리와 전자 악기 주로 이제 신디사이저를 말하는 거죠. 목소리와 키보드를 결합해 주는 기계입니다. So a vocoder is a device that combines the human voice with an electronic instrument, usually a synthesizer. 그래서 사람이 노래하는데도 마치 로봇이나 기계가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사운드예요. 들어보시면 아, 이게 보코더였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So vocoder creates the effect of making a person sound like a robot or a machine while they're singing. 하지만 이 단순히 목소리를 변조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의 이 발음과 리듬을 신디사이저가 따라도

0: 새로 만드는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So, it doesn't simply alter the voice. A better way to think of it is the singer provides the words and rhythm, while the synthesizer follows those vocal patterns and produces the sound. 그래서 아마 보셨을 건데, 보통 신디사이저인데 이 마이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신디사이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디사이저를 연주하면서 그 마이크에 대고 같이 노래를 하는 그런 모양을 취하는 거죠. I think you might have seen a singer like Stevie Wonder do that, right? You see him, playing a synthesizer with a microphone connected to it. So he would sing into the mic while playing the keyboard at the same time. 그래서 이 부분이 톡박스와 가장 큰 부분인데요. 톡박스는 튜브를 물고 음을 내면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모양만 하는 건데 이 보코더는 실제로 노래를 하고 그 노래하는 것을 신디사이저와 어떻게 보면 합쳐진다라고 이렇게 그 자세한 기술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하기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다른 건 뭐냐면 보코더는 실제로 사람이 노래를 하는 것이고요. 톡박스는 노래를 한 음을 내는 게 아니라 입 모양만 하면은 그입 모양대로 기타나 신디사이저 연주가 입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클립을 준비를 해봤는데 사람의 그냥 생소리하고 이 보코더를 거친 소리를 비교해주는 그런 클립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마이크는 계속 켜두시고요, 감독님. 먼저 첫 번째 클립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 Here's my voice without a vocoder.
0: 보코더
1: Now
0: 없이.
1: here's my voice with a vocoder.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0: 보코더
1: rum.
0: 없이.
1: Now here's what weatherman sounds like with vocoder.
2: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0: 너무 신기하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생소리, 그 다음에 보코더를 거친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Here's my voice without a vocoder. Now here's my voice
2: with a vocoder.
1: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Now here's what weatherman sounds like with vocoder.
2: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0: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기술이 I believe it was invented in the 70s, 70년대 개발된 그런 악기거든요. So here's another clip of this one. is trying to sell his vocoder. 이분은 이제 자기 보코더를 팔려고 이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보코더에서는 이런 소리가 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코더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 This is the sample of the Bode vocoder. It sounds relatively close to the Moog vocoder. Here's what it sounds like when we change the keys.
0: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들어보셨지만이 I think you've heard this kind of sound from many different songs. That's what a vocoder does. So this guy is actually speaking into the mic that is attached to connected to keyboard. 그래서 그 마이크를에다 대고 노래를 하면서 키보드로 같이 음을 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음을 치면은 그런 소리가 나고 키보드를 또 다른 음을 칠수 있어요. And you would make a completely different sound.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악기이기도 합니다. I think you might have seen singers like Stevie Wonder use that a lot. 아까 이따가 이제 스티비 원더 곡도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은 제이슨 드룰로의 What You Say라는 곡인데 it samples a song by this band called Imogen Heap. Imogen Heap이라는 밴드는 이 보코더를 써서 아무 반주 없이 곡을 만들어서 히트시킨 밴드로 유명하거든요. 그 보코더를 샘플한 곡이 바로 이 What You Say라는 곡인데 이첫 번째 인트로부터 좀 강력한 보코더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곡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이슨 드룰로입니다. What You Say.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Music Boutique, a little head start today because we have a lot to cover. 정말 오늘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한 그런 컨셉이어서. So I'm introducing this equipment called the vocoder. And if you tuned in last Wednesday, we talked about the talk box. Similar but different. So again, 보코더 같은 경우는 목소리의 발음과 리듬을 신디사이저가 따라하도록 만드는 기술. So you would sing into a mic connected to the keyboard while playing keyboard and it would make such an effect. 굉장히 신기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스콜 위즈덤님께서는 보코더 하나면 밤새 놀겠는데요. Right. If you have to, you have to use it right though. 이게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스카프드론 낙타님께서도 정말 재미난 악기 같고, 데프트 펑크도 듣고 싶어지는데요. 데프트 펑크 약간의 샘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다려보시고요. So, let me just give you some samples of how vocoder is used in different songs. Stevie Wonder는 참 보코더를 잘 쓰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He is one of the leading figure, artist that really make great use out of vocoder. 근데 스티비 원더는 뭔가 이렇게 대놓고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과시하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So Stevie Wonder doesn't really go overboard using the vocoder. Rather, he uses it kind of really subtly. 그러니까 뭐 코러스의 어떤 한 파트로 화음으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좋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Let me give you an example of how subtly Stevie Wonder uses this instrument called the vocoder.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라는 곡 아시죠? 그 곡을 들어보면은 약간 뒤에서 은근하게 들리실 겁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약간 뒤에서 노래하는 보코더 들리시죠? 뒤에서 약간 로봇과 같이 노래하는 느낌이죠. 야, that's how he uses a vocoder. 뭔가 상당히 세련되게 사용하죠. 대놓고 막 이렇게 빵 쓰는 게 아니라 it sounds like it gives us an impression that he is singing along with a robot. 뭔가 옆에서 로봇이랑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와, such a master at using it. 그 다음 곡은 이 Electric Light Orchestra, ELO의 Mr. Blue Sky인데요. 이 곡에서 역시 이 보코더를 썼는데 굉장히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한다고 할까요? It's kind of very futuristic, but at the same time very humorous ways of using the vocoder in this song. 한번 들어볼게요. 이에로의 Mr. Blue Sky인데요. 보코더가 나온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굉장히 또 예로만의 또 이 감성으로 보컬을 사용합니다. Very, as I said, futuristic and SF vibe that you can feel from the usage of vocoder with Yero's song. 아까 이제 Score Wisdom님께서 말씀하신 Daft Punk 같은 경우는 I would have to say Daft Punk's music is

the textbook version of how to use vocoder. 보코더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교과서 같은 음악이라고 볼수 있는데 for Daft Punk, a vocoder is not just a simple effect, but it really kind of defines their identity. It's one of the defining elements of their music. 이 Daft Punk가 약간 로봇과 또 휴먼의 어떤 인터랙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그런 로봇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보컬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Sometimes it's kind of hard to distinguish it, whether it is the vocoder or the Daft Punk's voice. 그래서 이 Give Life Back to Music이라는 곡을 들어보면은 아 보코더가 아주 extensively 사용된 거를 알수 있는데요. You can see how extensively the vocoder was used in Daft Punk music. If you listen to this song,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네. Very stylish, right? It's as if the voice and the synthesizer is combined into just one unison voice. It's almost as if it is their identity. 그러니까 Daft Punk 같은 경우는 뭐 보코더가 없으면은 제 생각에는 뭐 음악이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보코더에 굉장히 의존을 합니다. It's kind of fair to say, they were heavily dependent on this vocoder, Daft Punk, right? So without vocoder, I don't know, it's really hard to imagine their music without it.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다가 이 보코더를 정말 잘 쓰는 그 분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시는 걸 봤는데, so he kind of gives a sample of vocoder. 하면서 이 곡이 뭘까요라고 이렇게 맞춰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샘플 한번 먼저 들려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이 곡은 Earth, Wind and Fire의 곡인데요. 들어볼게요. Let's groove.

0: And then you would actually play keyboard simultaneously the same note. 그 음을 같이 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일체가 되는데 굉장히 사운드가 fat해지죠. I think that is an example of playing the same note and the singing the same note through vocoder. 좋습니다. 또 유명한 곡들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유명한 분이 이 곡도 이게 뭐게?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연주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음악이긴 한데 샘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 I want to love you, BYT.
0: I want to love you, BYT.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I want to love you, BYT.
0: Yes, PYT, Pretty Young Thing, I believe, right? 마이클 잭슨 곡인데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컬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It's a song by, lesser known song by Michael Jackson. Michael Jackson didn't use that much of a vocoder, but he did use on some songs, including this one. 한번 들어볼게요. 마이클 잭슨입니다. PYT.

Yes, On the Road Again, Rockets. 네. 곡 참 멋지게 사용을 했죠. 3998님께서 찾아보니까 김건모 스피드도 보코더가 사용이 됐네요. Yes, actually I listened to this song. I couldn't really quite tell it was a vocal or talk box. 근데 아마 보코더일 가능성이 좀 큰데 제가 잠깐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쓰였는지. 김건모 스피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sounds are very close to talkbox as well. So I can't really tell. But it is a great use. 굉장히 잘 쓰셨네요. 좋습니다. So a lot of actually, you know, Korean musicians used vocoder too. 한상원 교수님 같은 경우도 보코더를 많이 쓰시는 편인데요. So let me just play your last song. 이 곡 역시 샘플이 준비되어 있는데 샘플을 먼저 들어보시고 어떤 곡인지 혹시 아실 수 있으면 맞춰보시고요. 샘플 들려주십시오.

굉장히 좀 서정적인 로봇의 어떤 서사가 담긴 곡 같지 않나요? 바로 Raven, The Raven이라는 곡인데 Alan Parsons Project의 곡입니다. That is going to be the last song for today's Music Boutique and for the show as well.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stay dry as well. I leave you with the Alan Parsons Project, The Raven.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쉬어주자. 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많이 많이 many many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이렇게 또 모범 답안, 모범 출첵 문자를 보내고 계신 우리 모닝그루버들 소개 안 할 수가 없죠. Let's start with Dr. Paper. Good morning, morninggroovers. 라고 일찍부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1등 감사 감사. 그리고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오셨고요. 영H님 그리고 상민님도 오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Good morning to you all. Kim's fan moninggroover said 이번 주부터는 장마도 시작되고 여러모로 운명의 한 주가 되겠군요. 이번 주가 고비, 무사히 잘 지나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Ooh, this seems like you are having a very, very important week ahead of you. So not just a monsoon, maybe you have some important stuff that needs to be dealt with. So good luck to you, Kim's Fan Morning Groover. 뭐 어떤 일이든 이번 한 주가 운명의 한 주라고 하셨으니까 뭐 중대한 그런 일이 있나 봐요. 네,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해가 쨍쨍하든 다 잘하실 겁니다. 우리 Kim's Fan Morning Groover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파이팅!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waiting for more check-in messages. 계속해서 출첵 문자 남겨주시고요. Let's now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Cause everyone,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Now, this will be today's question.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recently that you're proud of? So among the things that you have done recently, what are you proud of?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lately that deserves a little self-credit? 오늘은 칭찬 타임입니다. 바로 셀프 칭찬인데요. 그 누구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다만 최근 일로 칭찬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최근에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I'm pretty sure there could be many, many examples. For example, I managed to give myself a little workout today. And I just started today, and I think that's a good start. So I want to give myself a self-credit. 오늘 하루이긴 하지만, 작심 하루이지만, 그래도 오늘 운동했어요. 가장 최근에 칭찬해주고 싶은 일은 이거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Maybe you can say I tried to eat healthy last week instead of eating spicy things like tteokbokki. I managed to eat some vegetables. I guess that also deserves some sort of credit. Or if you have cleaned your house, things like that. I have to give you my answer because there is this one thing that I'm extremely proud of. 저는 최근에 좀 늑대 빠진 것 같기는 한데 방탈출에 요즘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예전에 사람들이 막 방탈출 할 때는 막 그런 거 왜 답답하게 막 뭐 하는 거야 막 이랬었는데 아 제가 항상 이래요. I have this like stereotype on so many things and it really blocks me from getting things started. 근데 이제 편견을 하나둘씩 좀 깨보려고 하고 있는데 방탈출이 딱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중독성이 있어서 Like I found myself searching on YouTube about escape room. 그래서 그 방탈출 카페에도 가입하고 막 방탈출 잘하는 방법 막 이런 거 검색하고 있고 요즘엔 제대로 빠졌는데요. 뿌듯한 게 뭐냐면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처음에 방탈출을 했을 때는 제가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전화기 인터폰으로 막 이거 눌러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인터폰 안에 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되게 무식하게 했었어요. So I did not know how to figure out how to escape that escape room ever. So I would be really like stupid and everything. But now I've kind of like figured out a way.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막 먼저 나서가지고 아 이거 이 암호를 풀면 되는 거네. 오케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열고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단계를 넘어가는 순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나 방금 뭐야? 나 방금 셜록 홈즈 같이 해낸 거야? 나 명탐정이야? 막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뭔가 그런 뿌듯함을 느껴서 칭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Maybe I would go and try a different, a more hard level of escape room next time. 뭔가 챌린지를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어떤 하이 레벨, 높은 레벨의 그런 방탈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But anyways, that was me deserving some self-credit of being able to solve many questions in escape room. I want to hear your answers now. 이제 여러분들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Coolio, Gangsta's Paradise.

Our morning star praise morning groover texted. 아침 7시에 온 집안 보이는 라디오 틀었어요. 아침부터 힙합 그루브 타네요. 추억의 갱스터라고 해주셨습니다. 왕년에 좀 갱스터 힙합 노래 좀 들으셨나 봅니다. 모닝스타 프레이즈 모닝 그루버. 순간 이게 모닝스타 패러다이스로 제가 보이는 거예요, 닉네임이. 저도 이 노래 흠뻑 심취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집안에 모니터가 좀 여러 개신가 봐요. 온 집안에 보이는 라디오를 틀었다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Big family였으면 좋겠네요. So that your whole entire family members could watch viewable radio at this moment, preparing for their days to get started. 또 하루 시작하시면서 모닝그룹을 이렇게 여러 모니터와 함께 해주시면 좀 정신이 없지만 또 재밌으실 거예요. Kim's fan morning group said, 고등학교 때인가? 위험한 아이들 영화 진짜 재미있게 봤는데 이 영화가 나온 지 벌써 30년 전이네요. So you're talking about that throwback movie which featured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Gangsta's Paradise. 영화 위험한 아이들에 나온 노래인데 It was released back in 1995. 굉장히 또 오래됐네요. 벌써 30년이 다 되는 가는구나. 이 영화를 몰라도 노래가 워낙 유명해서 노래로 좀 접하게 되는데 전 노래를 알고 영화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This is actually also another sampled song, actually. 이게 또 Gangsta's Paradise가 아마 스티비 원더의 노래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샘플링을 한걸 거예요. Pastime Paradise였나? Anyways, a little bit of TMI information. 아, 괜히 말씀드렸다. 이거 수요일날 할 걸. 이렇게 또 날려버렸네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 많이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저 혼자 스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펭귄킬러님 오셨고요. 굿모닝이라고 말 건네주셨네요. 그리고 코코님 굿모닝 해주셨고 워터탱크님도 출석. 오케이. Looks like many people are here already. 이제 앞열은 꽉 채워졌습니다. 이제 한두 번째, 세 번째 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틈틈이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셔야 돼요. So fill out the second and third row, everyone. You still have your seats open for check-in messages. 여러분들 출석 체크 부지런히 보내주시면 다 이렇게 또 착석하실 수 있게 제가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출첵 문자 보내주시고요. Don't forget today's topic.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일. 최근 들어서 아, 나 이거 진짜 잘했다. 나 이거 좀 칭찬해줘야겠다. 이런 일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떤 것인지.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recently that you are proud of?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체육부장님도 오셨네요. 굿모닝입니다. 저도 위험한 아이들 영화 재미있게 봤었는데 음악 들으니까 운동 기운 뿜뿜입니다. 아, 또 본의 아니게 저희가 체육부장님의 또 운동 기운을 뿜뿜해드렸군요. So we gave you a huge motivation to give another workout today. I mean, you wouldn't need that motivation from us. You're already like well, fully like 100% motivated all the time. So you makes me feel like motivated all the time. 또 체육부장님이 저의 동기부여, 또 많은 분들의 동기부여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또 give and take 하는 거죠. 모닝그루브에서만. Only on Morning Groove. 오늘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갱스터스 패러다이스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또 노래 준비해 드릴게요. 아시잖아요. 박우래 팀장님의 그런 어떤 음악적인 센스랄까? 여러분들이, 아, 오늘은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다 캐치하셔가지고 싹 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귀로만, 눈으로만 이렇게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ll you need to do is just sit back, relax, open up your ears and eyes, and just tune in. That is your job, Morning Groovers. Easy peasy. Anyways,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일, 최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Alright, our next musician is Tupac. 오, 투팍님 나왔습니다. This is California Love.

0: I'm back to you, Morning Goobers. Let's see who else is here. Stubby Morning Goober is here.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보내셨고, 그리고 Ben's Pearl says, good morning, everyone. Hello, hell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그리고 조국님도 오셨습니다. 굿모닝 일 마치고 인사드립니다. 신나는 모닝그루브 선곡에 두둥실 몸을 맡기며 집으로 향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Must feel really nice. You have done your work and now you're on your way home listening to some good groovy music played by 박은희 팀장님. That must feel so good. 아우 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또 강아지들 산책 잘 하시고요. 제가 루틴을 다 알아버렸어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웬만한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그런 루틴 좀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모닝 그루버도 그렇고 또 어떤 모닝 그루버는 뭐 아침에 어떤 운동하고 출근하시는지 이런 거 제가 다 꿰차고 있어요. 너무 소름 돋죠? 계속해서 저한테 알려줘 보세요. 제가 더 많은 모닝 그루버들의 루틴 다 기억해 드릴게요. It's really fun to know and learn about each one of you's morning routine. So yes, come on and let me know. Okay, back to MG Q&A.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recently that you are proud of? 최근 들어서 스스로에게 self 칭찬해주고 싶은 일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랑해주세요. 3854 Morning Groover responded regarding this MG Q&A question. They said, 직장인인데요. 승진에 도움이 되는 토익 시험을 위해서 모 토익 사이트에서 매일 토익, RC, LC 꾸준히 풀고 있는 저를 칭찬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am an office worker and to help with my promotion, I want to praise myself for consistently solving daily TOEIC, RC, and LC questions on a certain TOEIC website.
1: 그럼요. 이런 게 바로 칭찬할 만한 일인 거죠. 뭐 결과가 어떻더라도 뭐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히 뭔가를 하는 사람이 결국은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뭐 그냥 꾸준히 하는데 왜 나 안 되지? 이러면은 조금만 더 꾸준히 하면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꾸준함 정말 어렵거든요. 이걸 하시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진하셔야 될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우리 3858 모닝그루버, 3853 모닝그루버 승진시켜주세요! Give 3854 모닝그루버 a big, big promotion. 승진되시면 자랑자랑 또 해주세요. 스스로 자랑스러운 일 결국에 저 해냈어요. 이런 소식 듣고 싶습니다. 사뚜기 모닝그룹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근에 스스로 칭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고 모닝그룹을 꾸준하게 청취하고 있다는 것 칭찬해주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신청곡은 Nowhere Fast, Streets of Fire OST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So come to think of it, there's not much for me to praise about myself, but the fact that I'm consistently listening to Morning Groove, that is something that I should be proud of. Oh, absolutely. And it's not just entertainment, right? 그냥 뭐 재미만 있는 거 사실 아니죠? 그냥 어떻게 아침에 좀 영어도 듣고 뉴스도 얻을 수 있고, you get updated on the weather and traffic, you get so much information. So just the fact that you're doing this so early in the morning every single day, that deserves some big, big credit. For

What a night throwback jam. 도대체 오늘의 플레이리스트는 어디까지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DJ Ba is outside the studio getting ready to spin it. Let's go. Alright, 질문이 모닝 그룹에서 인사 주셨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to you. 우리 질문이 모닝 그룹 이렇게 또 잦은 출첵, 꾸준한 출첵 너무 감사드립니다. Okay, so today's MC Q&A is about praising yourself about the things that you have done recently. 최근 들어서 어떤 거내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하진 모닝 그룹 Good morning입니다. 저는 1월부터 다니기 시작한 수영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저 자신을 칭찬하고 싶어요. So I want to praise myself for never missing a single Monday, Wednesday, and Friday swimming class since I started going on January. That's a huge achievement. 어우, 부끄러운데요? 제가 방탈출해서 문제를 잘 풀기 시작했어요. 이거랑 너무 비교가 되는데? 수영을 어떻게 월수근 중에 하루도 안 빠지셨어요? 뭐 급한 일 없으셨어요? You had no emergency where you had to just like skip one class, just a single one class? 뭔가 일적으로 뭔가 바쁘고 막 이런 게 없으셨단 말이에요? Like seriously, no excuse? 와, 하진님 진짜 멋지시다. 오늘 하진님 최고 찍으셨어요. 제 기준으로는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1월이면은 거의 반년 동안 이렇게 월수금 다니신 거잖아요. 그러면 또그 기간 안에서 막 수많은 내 몸의 변화도 있었을 테시고, 그죠? And maybe you have improved on swimming also. You have become healthier. 그냥 매일매일 건강해지고 멋져지는 나! 그걸 마음껏 만끽하세요. 우리 하진 모닝 그룹어. 와, 너무 부럽습니다. 멋지세요. Morningstar Praise Morning Guru responded.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감정적으로 화내지 않고 단단히 훈육한 일,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A good thing I did recently was firmly disciplining my children without getting emotionally angry, even when they did something wrong. 이거 진짜 어렵죠? 감정 컨트롤 하는 거? 밖에서 누군가가 끄덕거리고 계시는데,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두분다 이제 자녀를 키우시고 계신긴 한데, 예, 오른쪽에 이제 앉아 계신 제딱 정면에서 윤동혁 감독님은 새 자녀의 아버지시고요. 또 우리 박원희 팀장님은 이제 아들, 어머님이신데, 과연 누가 끄덕끄덕 하셨을까요? 이 감정 컨트롤 하는 게 사실 아이들한테 진짜 중요하잖아요. 막 화낸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이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Sometimes it gives you the wrong impression if you show your emotion, especially when it comes to disciplining your kids. So you did a huge job. And maybe you have done it really well.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자 아이야 너가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Put yourself in my shoes 뭐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아 근데 쉽지 않아요 아이가 아 싫다고 나 그냥 팝팝 달라고 막 이러면은 앉아 이러면서 조용히 해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요 아이는 근데 좀 다른 언어로 얘기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닝그룹들 너무 잘하셨어요 You guys are doing a good, fabulous job So let me know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want to praise yourself about recently? 최근 들어서 또 어떤 것들 칭찬해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또 삼아가지고 저한테 많이 자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보이는 라디오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최근 들어서 뭐 낮잠 안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조금 일찍 자기 시작했어요. I started not glancing at my phone before going to bed. I started to drive very calmly without being emotional. 이런 것들도 다 있을 것 같거든요. There could be many examples. Think about it,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Alright, let's see what Chinese song has got for us. 결혼 20주년에 와이프와 고향에 내려가서 점심은 시댁과 저녁은 처가 부모님들 각각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용돈 드렸어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린다고요. 결혼 기념일인데 뭐하러 내려왔냐고 말은 하셨지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잘했쥬? 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first of all, happy wedding anniversary. Happy 20th wedding anniversary. And looks like you have celebrated at your parents' house and also your in-laws. 이게 보통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결혼 기념일에 이제 양가 시댁 방문하고, 아, 아니에요. 보통 그렇지 않는데, 와, 너무 좋아하셨겠다. 그리고 그 취지랑 의미가 너무 좋잖아요. 저희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Yeah, this is like a really touching moment because it's not really common for a couple to visit their parents' place or in-laws when it comes to their wedding anniversary.
그러면은요, 저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결혼하신 선배님들, 제가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부모님의? 아니면은 뭐, 시댁의 결혼 기념일? 시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보통 챙겨주나요? 보통? 그런 집도 있다고 하네요. 그쵸? 그러면 양가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신기하다. 오, 이게 집집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군요. 뭐, 어쨌든, you know, family should be together. And if there's some nice and good things to celebrate together, go ahead and do it. And just show themselves how, you know, grateful you are. Right? 가족은 항상 감사한 존재예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한번 이 기회를 삼아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I'll continue to read more of your messages,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저 이제 어디 가지 마시고 돌아올 테니까요. Stay right there. 여러분들, 안전벨트 매시고 거기 딱 계세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by Bonnie Tyler, Holding Out for a Hero.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You are tuned into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and I am your host, Summer PD. I'm so happy to have you joining us this morning as well.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and you can catch us on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Alright, let's see more of your messages. 우리 서비님께서 또 다른 자랑을 보내주셨네요. 또 다른 칭찬 스티커 어디 한번 볼게요. 아내가 어제 옷 다려달라고 해서 다려줬어요. 잘해줘! 라고 하셨습니다. So my wife asked me to iron her clothes yesterday, so I ironed them. Did I do a good job? And yes, you did! 이게 남자나 여자나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완전 부부 사이에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옷 다려줘 했는데 다려주고 또 와이프 분께서 고마워 진짜 자기가 최고야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이러면 뭔가 이렇게 기브앤테이크가 되잖아요. 이 칭찬 한마디가 막 뭔가를 더 해주고 싶게 만드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Doesn't it? You know, this one word of like praise or, you know, whatever those nice words are being said out from your wife or your husband, it really gives you that motivation to do a better job for them, doesn't it? 그렇지 않아요? 좀 그럴 것 같아요. 옆에서 막, 와, 잘한다, 잘한다, 너무 최고다, 막 이렇게 해주면 막 으쓱으쓱 하면서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Anyways, you did a good job. 우리 Happy Life Morning Group께서 요즘 이웃분들께서 가지, 호박, 부추, 오이 등등 농사 지으신 농작물을 종종 나눠주시는데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요리는 잘 못하지만 부추, 호박전, 대파, 김치, 가지 양념 구이 만들어서 나눠 먹은 저를 칭찬하고 싶어요. Lately, my neighbors have been frequently sharing the crops that they have grown, like eggplants, zucchinis, chives, pole beans, cucumbers, and so on. And although I'm not a good cook, I have made some zucchini pancakes, green onion kimchi, and seasoned grilled eggplant to share with them. And I want to praise myself for doing that. They also sent in a picture of their cooked meal, and it is amazing. I'm like craving for some white rice that could go along with that banchan that you have made. 이게 가지에 하나하나씩 칼집을 내셨어요. 사진을 보니까. So you made slits in the eggplant one by one. And that requires a lot of effort. 굉장한 보통 정성이 아닌 음식인 것 같거든요. 너무 감동이겠다. 그리고 또 부러운 게 이웃분들이랑 이렇게 잘 지내시는 게 되게 부러워요. 요즘에는 거의 뭐 남남처럼 그냥 지내잖아요. 원래도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웃분들이랑 인사나 겨우 건네나요? 근데 이렇게 서로 나눠주고 또 요리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이웃 있으면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그죠? So thank you for sharing this. You guys are all doing a fabulous job. So let's continue to talk about this. 최근에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은 일, 어떤 것들이 있나요?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lately that deserves a little self-credit? 문자번호 샵1013으로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e're gonna now move on to a segment that is Lyrics Gone Wrong. 오늘도 부캐부캐, 어떤 부캐가 등장을 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This is Kara Step.

0: Yes, yes, yes, where famous lyrics are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 very questionable characters.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Yo, yo, who's that girl?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It's going to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We call that 부캐 in Korean. And the lyrics stay the same. Well, not quite the same, but sometimes the same. But the delivery completely out of control. 오늘도 Lyrics Gone Wrong 코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부캐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낭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게스트가 또 자신만의 말투를 열심히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귀담아서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요.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it's a little quiz, so you have to guess the song title once you listen to the guest, whoever that might be, reading out the lyrics for you. 오늘은요, 누가 오셨냐면 정말 귀한 분 모셨어요. 오늘은 양희은 선생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이에요. Welcome to the show, 양희은 선생님. A huge legend singer in Korea. If you're not aware, you must have heard of her song at least once in a while. 양희은 선생님께서 오늘 어렵게 오셨거든요. 가사를 또 이렇게 읽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바쁘신 와중에 가사만 읽어주시고 가신대요. 예, 다른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So let's have 양희은 선생님 to the program. 계신가요? 나와주시고요. 아, 네. Have some seat. 좋습니다. 읽어주세요. 랄랄랄랄랄라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너 이름이 뭐니? 작은 새들 뭐? 너 이름이 뭐니? 랄랄랄랄랄랄랄라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랄랄랄랄랄랄라 이거 뭐니? 그래, 너, 영철이 말고 너 이름이 뭐니? 이쪽으로 날아오지 않겠니? 랄랄랄랄랄랄라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아, 지루하기만 하던 내 하루하루에 다 꽂혀버렸지 뭐니? 너, 그래, 너 이름이 뭐니? 전화번호 알려줄 수 있겠니? 너 전화번호 뭐니? 지금 이 소리로 들리니? 진심이란 말이에요, 나는. 난 영철이 제가 웃기지 않아. 날 보는 그 눈빛이 아주 싫어. 김영철이 근데 또 너무 웃겨. 그러니 방긋 웃어요. 징징거리지 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너 이름이 뭐니? Thank you! 양희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Oh my gosh! It's like the first time ever to have such a legendary guest on our show. Oh,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성스럽게 가사 읽어주셨는데요. Morning Groovers! Did you just listen to that? Can you guess the song title? 과연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Surprisingly, this song exists. 정말 존재하는 곡인데 여러분들 어렵진 않으셨죠?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한번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1: If you're watching me on Boynan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0: 랄랄랄랄랄라 이름이 뭐니? 뭔가 이게 약간 키였던 것 같거든요.
1: Like that was like the very, very important part of this whole lyrics.
0: 이름이 뭐예요? 너 이름이 뭐니? 예, 한번 맞춰보세요. 뭐 광고 CM송 아니고요.
1: 아이돌 노래입니다. So it's a girl group's idol song. So it's kind of a throwback jam too.
0: 약간 좀 지난 노래이긴 한데 여러분 너무 유명한 노래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고요. 우리 선샘 모닝 그룹께서 꺄 부캐 오늘은 또 어떤 부캐 게스트가 오셔서 즐겁게 노래 가사를 낭독해 주실까요? 절대 썸머 누나 아니지롱 저 완전 아니지롱. 오, 누가 더 썸머래요. 그런 헛소문 다 헛소문입니다. 서비님께서도 그러라 그래 라고 해주셨습니다.
1: 이 선생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 뭐 그러라 그래 뭐 이런 책 제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So she actually is a writer also. 그러니까 양희 선생님 자체도 부캐가 있으신 거죠. 가수이자 작가님이자 such an amazing person indeed. 우리 코코모닝 그룹께서 부캐 부자 썸머피디님 그럴 수 있어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양희은 선생님. Oh, speaking of the book that I mentioned, it's literally the title of the book. 그러라 그래. 그러니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러라 그래. 영철이 걔나 따라하라 그래. 뭐 이렇게. 맞아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책을 소개하는 제가 라디오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딱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Anyways, oh, she also used to be a DJ of a radio show. 그냥 대선배님이시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양희은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시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노래 가사 제목 맞추셔야겠죠? So we have to kind of like be grateful about her amazing work of reading those lyrics. So now it's your job to guess the song title. 너 이름이 뭐니? 너 전화번호 뭐니?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Let's have a listen to 양현 선생님 singing 행복의 나라.

장막을 거둬라 너의 좁은 문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장문

And we all just listened to a very nice, innocent, soothing voice of Yang Yun 선생님 when she was a little girl. I just asked Park Geun-hye 팀장님 when this song was released, and she responded that this song came out back in 1987. 양 Yun 선생님의 굉장히 또 젊었을 적, 소녀 시절의 노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들어보니까 뭔가 샹송 불러도 되게 잘 부르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Anyways, morning groovers, don't forget today's quiz. 이영준 모닝 그룹버께서 진짜 양희은 씨가 온줄 알고 유튜브 들어가 봤네요. 라고 해주셨고, 진짜 노력하시는 모습 감동입니다. 아침 시간이라 다시 라디오로 갑니다. So I first thought that 양희은 선생님 came to your show for real, so I had to check that out on Visible Radio. Well, thank you. 그 정도로 뭐 똑같았나요? 노력하는 그 가상한 모습을 보러 오신 거 아니죠? I tried, I tried. 우리 선샘 모닝 그룹어. 부캐가 양희은 쌤인지 김영철 님인지 너무 헷갈려. 행복의 나라 여긴 어디? 바로바로 모닝 그룹이라고 또 귀여운 뽀짝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I guess maybe I'm trying to follow 김영철, who's doing an impression of 양희은 쌤. 그러니까 제가 결국 따라한 거는 김영철 씨가 양희은 쌤을 따라하는 것을 제가 따라한 걸 수도 있어요. 약간 it got a little mixed here and there. 약간의 조금 섞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 알아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하진님께서도 양희은 쌤 짝짝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희은 쌤 제가 어디 감히 이렇게 또 따라하나요? 아 정말. And some answers came in too. 여러분들 이거 퀴즈였거든요. 양현 쌤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가셨는데 우리 퀴즈를 또안 맞출 수가 없죠. So a few of you actually came up with the answer. 뭐 많진 않아요. 정답이 좀 어려웠나 봅니다.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라고 노래 가사를 보내주셨습니다. Oh, looks like you're really close to the answer. 1866 Morning Groover said 정답은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얼짱님께서도 매번 캐릭터 찾기도 힘드시겠어요. 그 정답은 포미닛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 must be really hard for you to find the character to personal, like, mimic.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제가 여태까지 등장한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아 다음 주 뭐 하지? 이런 생각이 있지만 뭐 어쨌든 I will try to come up with some person. So don't worry about that. And you did come up with the answer. 정답입니다.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였어요. 가사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So if you take a listen to the lyrics again, you will get the idea. 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거죠. 네, 양희 선생님께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 이름이 뭐니 이거 이름이 뭐예요 저 작은 새들 뭐니 이거는 제가 가사를 좀 섞은 부분이 있고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뭐 이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쉬웠습니다. And the lyric itself is very repetitive, so it's so much easier for you to catch the lyric.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라라라라라 이것만 알면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So yes, thank you for sending in your answers, Morning Groovers. And also for this particular segment, if you want to request a character that I should do an impression, feel free to do that. You know, if we want Summer to try this, the next time, you can always give me your opinion.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음에는 이분 섭외해주세요. 다음번에는 뭐 저분 섭외해주세요.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연락을 최대한 닿는 데까지 해보아서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since this is like a global radio show, it doesn't have to be a Korean person. 우리는 뭐 사실 뭐 외국에 있는 대통령도 모셔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누구 모셔주세요 뭐 이런 거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열심히 섭외해볼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That was it for today's Lyrics Gone Wrong segment. 오늘의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get back to today's topic. 이제 모닝 그룹 다시 MG Q&A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나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So we're gonna continue and talk about the things that we have done recently that deserve some self credit.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켄 모닝그룹버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 부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맥주를 맛있게 먹고 병뚜껑 모으기입니다.
여러 나라 맥주도 맛보고 그리고 병뚜껑을 보면 그때 추억도 생각나고 좋아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맥주를 줄인 게 최근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병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one thing that I should give myself a self-credit is that I'm able to drink beer really well. I enjoy drinking beers and I also like to collect the lids of the beer. But recently, for the sake of my health, I have reduced drinking, so I only drink a bottle a week. 그래요. 이 맥주를 뭐잘 드시고, 막 병뚜껑 모으시고, 너무 좋은데, 일단 줄인 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이렇게 즐기시고 맥주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병? 굉장히 많이 줄이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So you definitely deserve some credit. 그리고 병뚜껑 모으시는 거 취미라고 하셔가지고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와우, 진짜 다양하게 모으셨다. 저는 그냥 단순히 뭐 한국 맥주 병뚜껑 모으셔서 이걸 어디다 사용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So I was kind of like wondering to myself, so what do you do with the beer lids? Like, what do you do after you collect them? But you have obviously made a piece of art right there. 뭔가 이렇게 지도에다가 이렇게 병뚜껑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뭔가 예술 작품을 만드셨네요. 어쩌다 이런 것도 추억이 되겠다. 왜냐면 여행 갈때그 마그네틱 보통 막 사고 모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맥주병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쫙 펼쳐가지고 보면 또 그거 나름의 또 매력이 있기는 하네요. Wow, never saw someone who would collect their beer lids and make a piece of artwork like this. So that's amazing. 줄이셔가지고 좀 천천히 모으시겠네, 이제는. 그죠? 근데 여행 갈 때마다 하나씩 보면은 진짜 추억이 생각이 나긴 하겠어요. 그죠? Thank you for sharing this. 우리 모닝그룹어들 계속해서 셀프 칭찬 어떤 거 하고 싶으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또 칭찬할 게 뭐가 있었냐면요. 저는 먹고 항상 누웠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건강 진단을 받고 나가지고, 최근에는 먹고 걸으러 나가고 있어요. So I really consider digesting myself really important. So that's what I do. 먹고 나서 그냥 밖에 못 나가잖아요. 비 오고 이러면은 그냥 뭐든지 해요. 집안일을 막 다시 꺼내가지고 막 하든 뭘 하든 절대 먹고 바로 눕지 않기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So I deserve some credit for that because obviously you get really tired and sleepy after eating a bunch of food. 이 혈당 스파이크 와서 자고 싶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졸리단 말이에요. 밥만 먹으면. 근데 귀신같이 너무 막 잠이 찾아오고 이러는데 그거를 꾸역꾸역 억누르고 일어나서 막 진짜 무슨 화장실 청소를 하든 화장실 청소도 되게 자주 하죠. I've been mentioning about this a couple of time on air already. 뭐 그렇기도 하고 뭐 빨래를 하든 뭘 하든 뭐 분리수거를 가든 I just do not lie down in bed. 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말 TMI죠? 어쨌든 이런 거다 좋으니까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나좀 칭찬받을 만한 일 있어요. 자랑 많이 많이 해주세요. Okay, so since we have mentioned a song on this segment, Lyrics Gone Long, let's take a listen to finally 4 Minute 이름이 뭐예요?

And hello to all of our morning groovers who are still checking in. For example, like 평양냉면님, 모두 썸머닝입니다. 여기는 비가 제법 내리네요. So looks like in your area it is raining pretty deeply today. 여러분들 지금 어느 지역은 비가 오고 또 비가 안 오고 쨍하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Please take out an umbrella if you're heading out today. 펭귄킬러 모닝 그룹어 며칠 전 양희은님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킬리만자로의 표범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셨는데 예? 걔는 제 후배예요. 라고 조용필님의 노래에 지적을 할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많이 웃었어요. 아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다시 해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asking me to cast Donald Trump again next time. Okay, I will take that into a consideration. 아, 맞네요. 조용필 선생님의 또 선배시죠? 양현 선생님이. 와, 용필이네 후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양현 선생님이시네.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She's really talented. Like, she has her career in her singing area already. She used to be a DJ for a long, long time. And then, like, now she's out there writing books. 그 누구도 양현 선생님에게 뭔가 이렇게 존경을 안 하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너무 멋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감히 썸머가 따라 하나요? 양윤 선생님을. 다 해놓고서는 뭐래니? Okay, for our MD Q&A, Sunset Morning Guru responded,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티봉이 여기 있어요. 제 옆에 있어요. 제가 머리 막 만지고 있는데 티봉이 이리 오세요. 약간, 네, 여기 티봉이한테 인사 건네주시고요. 어, 티봉이 너무 귀엽죠? 이렇게 손 흔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손 흔들 때가 진짜 최고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So, 티봉이 is saying hello to you. If you're curious, come watch us on Beable Radio. Anyways. 제철에 싱싱한 생과일 주스를 계속 마시고 있어요. 어제도 수박 주스 마셨죠용. 수박의 달콤함과 황홀함을 느낄 수 있는 곡, 해리 스타일스의 Watermelon Sugar 신청합니다. 모구님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recently you're drinking some fresh fruit juice to yourself. Yesterday you had some watermelon juice and it's so sweet and nice. 맞아요. 과일 주스 생으로 또 갈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괜히 막 비타민 마시는 것 같고 피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기분. So it's a really, really good feeling when it comes to drinking those fruit drinks, you know? 직접 갈아가지고 만들어서, 아, 피부 좋아진다. 이런 기분으로 먹으면 진짜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더 매일매일, 매순간 예뻐지시고요. 우리 선쌤 모닝 그룹어. Let's all enjoy this song together requested by our one and only 선쌤 모닝 그룹어. Here is Harry Styles, Watermelon Sugar.

The song that we heard after Harry Styles' Watermelon Sugar was Adoy with Don't Stop.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t's get back to the topic. 어떤 것들 최근 들어서 칭찬하고 싶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민준 리나만 오셨습니다. 요맘때쯤, 이 시간쯤 항상 와주시는데 오늘 주제 덕분에 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어요.

전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개발하는 거 셀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So today's topic is really making me look back, and I would like to praise myself for giving myself some self-development even after getting married. 그러니까요. 우리 민준이랑 되게 열심히 사시잖아요. 이것저것 하시면서 도전도 하시고, 도전에는 정말 어떤 제한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나의 그런 결혼 스테이터스, 뭐, 아무 상관이 없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도전인 것 같아요. It's free! It's out there and it doesn't cost you a lot of money. I guess some of them does, but 뭔가를 시작하고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대단한 그런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누구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줄리나맘 아주 대단하고요. 우리 Ben's Burial said, My sense of modesty does not allow public self-praise. Well, 굉장히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but being modest itself, that's something that you have to praise yourself for because it's so important. You know, when someone receives a lot of compliments and some nice words from other people, I think that is the place where you have to be really be careful.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 너무 멋져, 썸머피디님 너무 최고예요. 이렇게 칭찬을 해줄 때가 저는 제일 위험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냉정한가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나락을 갈 때는 최고로 이제 각광받을 때 가기 더 이제 치명타가 크거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So it's so important for you to be humble and be a modest, even though you're getting all those praise from other people, even though they say that you're the best person ever. Yeah, and just keep on going. Stay humble. 제 인생의 뭔가 모토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무 이렇게 좀 나대는 것보다는 겸손해라. 이거를 스스로에게 항상 이렇게 좀 되새김하고 있습니다. You know, back in the days when someone would praise me, someone would say, Oh, you're so pretty. I'll be like, I know that. You just found that out. But I decided not to do that. I'm always going to be humble and try to be a modest, just like Ben's. And it's a good character to be with. 우리 닥터 페이퍼님께서는요, 오늘 모그 출첵 1등 칭찬해라고 하셨습니다. Oh yeah, indeed. You are the first person to send in a message for morning groove, so that means you checked in for the first, and you came first. You managed to sit on the very front row, so that deserves some credit. 오늘 출첵 1등 칭찬드리고요. 신청곡을 보내주셨네요. 임현식의 고독한 바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Looks like we're gonna play that song for you for the closing song. Thank you, Morning Groovers,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모닝 그루브에서 다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Like, you wouldn't think about the things that you should get some praise for on your ordinary life because you're always so busy doing your stuff. So, this is the chance given to you to think about those things because those are very important in your life. 그러니까 뭔가 내 삶을 지탱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닝그루브를 듣는 이것을 기회를 삼아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또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기회 가져보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So use this opportunity, moning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ninggroove.tbs.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for the rerun 7 a.m. in the morning. And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Dr. Paper, who managed to tune into Morning Groove super early this morning, who deserves some credit. 오늘 1등으로 출석 체크해주신 닥터 페이퍼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임현식의 고독한 바다. This has been Summer PD. I hope you guys have a wonderful day, wonderful week. Goodbye, Morning Groovers!